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관계로 서로를 비방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는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사람이 COVID-19의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과도 조금은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나병 환자들은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자로서 지금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낮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록 멀리서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에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10명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단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 10명은 아마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만남에 반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병 환자 10명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멀리 서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히 소리만 높였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 10명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 구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이란 가엾게 여겨서 도움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함을 듣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하게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였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0절에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은 나병한 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 들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명의 나병한 자들은 아직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라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아직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치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치료를 경험하였고 제사장에게 보였을 것이며 가족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치료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마음에서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를 먼저 치료해 주시면 제사장에게 보일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성령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때 말씀대로 살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먼저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상한 마음, 낙심된 영혼의 치료와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 10명에서 한 사람으로 그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똑같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리. 그것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말을 했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급받은 아홉 명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치료받은 아홉 명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고 영혼의 질병은 그대로 가지고 사라진 아홉 명. 육체의 건강만 얻고 영적인 풍성함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린 아홉 명. 육체의 치료만 경험하고 영적인 치료와 회복을 맛보지 못한 어리석은 아홉 명. 그렇다면 이 아홉 명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므로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치료와 회복을 경험했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리.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묻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용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받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 생활에 풍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10명의 사람 중 9명에 속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나라에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죄와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I am 메시지, 오늘 현재 일하신 하나님.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0: 아멘.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킴벌리 커버그가 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이 주옥 같은 시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시 일부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아,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일부러 이제 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걸 추임새처럼 제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곤 하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은 마음에 그 공감이 되는 것이 뭐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인생이 다 그러실 거예요. 아, 지금 알게 된 이거를 조금만 더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아, 이걸 조금만 내가 빨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급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그 회한이라 그럴까, 그 후회스러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요,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회한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알면 좋은 걸 놓치고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시를 프린트해가지고 여러 차례 갖고 다니면서 읽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지식이 있다면 그 마스트 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키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건물 전체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트 키가 있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지식만 알면, 이 지식이 내 인생에 그 마스트 키를 제공해 줘가지고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지식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쭉 읽다가 불쑥 제가 떠올려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지식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안다는 것은 이거는 나머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내 인생은 딱 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게서 지식으로, 참 지식으로 이해되던 전, 이해되던, 이해되기 시작한 이후, 이 둘로 내 인생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잘 정리가 되고 나서 부족하지만 저도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느냐. 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그런 마스터 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 물론 이 2절 말씀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만 저는 이거를 내 개인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많은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제가 발견하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혼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세 가지 개념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두 묶음입니다. 앞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허감이 또 다른 한 묶음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혼돈과 흑암이라는 묶음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절을 영어 성경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으로 보니까 이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Formless and empty. 그러니까 지금 그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이게 카오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formless.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혼돈이라는 거는 이 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 삭막한 상태 이렇게 그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욥기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거친 들이 원어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혼돈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이미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혼돈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공허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empty라고 나오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공허가 영어에 empty라고 나와 있는 게 참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게 뭐냐 하면은, 공교롭게도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그 즈음에 그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쓴 공허함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 그 책에 제가 참 그 불쑥 깨달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거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공허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공허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mpty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게 불쑥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허하다는 게 이게 영어로 empty라고 하는 이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하는데 이 공허가 empty라는 거하고 이 두 연관성이 그 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둘 있는데 하나는 감기고 또 하나는 공허함 아닙니까? 아까 1부 때 이게 빵 터져가지고 내가 이 감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다음 예배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없던 걸로 하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 이거는 불청객이에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은요, 그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쓴다고 혹은 뭘 갖춘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여러 다양한 그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내 인생에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함, 허무하고 허전하고 참 우울하고 이런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제가 500명 중에 전교 490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인생이 뻥 뚫린 것 같고 허무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막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막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치면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이게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되니까요. 사업에 실패한 분도 만나고 막 지금 막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고요. 또 500명 중에 490등 했던 성도도 만나고 전교 1등짜리도 또 여러 만나거든요. 제가 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나고 인생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던 게 이거는 490등 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이고 전교 1등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면 없어지고 실패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 MT가 아니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는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모든 인생. 제가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공허감이 더 커 보이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건 분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 MT, 이 공허의 상태고 또 인간이 청하지도 않은데 찾아오는 이 공허감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MT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불청계 내 마음을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이 빈 이 자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이 늦어졌거든요. 막 계속 선보고 이래도 이상하게 그 참 저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아가씨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결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각 때는 그 30대 제가 33살 12월 달에 결혼하기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막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서 난 그 장가를 못 가서 그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억지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장가를 가게 됐는데요. 장가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없어지나 하더니 또 이 뻥 뚫린 그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워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가 없을 때는요, 아이, 집안에 뭐 애 울음소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그냥 셋이나 낳아가지고 그것도 막 엄청 부산한 애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이 허전한 빈자리,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꾸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뭐 한 30명은 모일 그때나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은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사람들에게 거의 뭐 치여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아세요?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인 제가요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고독한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영어가 MT라고 하는 게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빈자리는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M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그것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묶음이 뭐라 그랬죠? 흑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경에는요 이 빛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될 때가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흑암, 어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것 이걸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언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거는 이제 악한 걸 이렇게 어두운 허감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설명할 때 허감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그 시대의 타락을 탄식하면서 쓴 글 중에서 예레미야 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악을 행하기에는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냥 막 동작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이런 타락함을 지금 탄식하는데요. 바로 그런 상태를 그 다음 23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타락한 그 시대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수많은 교회에 저 같은 목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는요 바로 그 내면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타락과 불신앙의 상태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묶음, 참 가슴 아픈 부정적인 두 묶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너무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 대목은 바로 그 다음 나옵니다. 자,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알을 품다, 부화하다, 그런 단어에 이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됩니다. 한신대 김익원 교수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날 짐승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영이 혼돈의 물을 품고 있었고 그 어느 것도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상태를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그 이집트의 종살이가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삭막함, 고통, 늘 공허하고 늘 허전한 상태. 게다가 왜 이 430년 이집트 종살이가 그들에게 허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뭐 요즘으로 치쳐도요 인간의 수명이 뭐 길어봐야 80, 90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로 애굽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때 종으로 태어났는데 날때 노예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아닙니까? 그게 허감 아닙니까? 허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인간은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감은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차단된 상태. 저는 이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그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왜 제가 감동을 받는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요. 처음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20대 초반에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한국에 대학 2학년만 마치고 미국 대학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 대학을 뭐 졸업할 실력은 뭐 그 다음 문제고 입학할 실력이 안 나오니까 그 영어를 이렇게 못하면은 든든한 후견인이 있으셔가지고 막 돈 막 장학금 대주면서 그냥 랭귀지 스쿨부터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학비 대줄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면 막 몸이라도 튼튼해가지고 막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노동이라도 하고 사람은 살아날 길이 있을 텐데 몸은 또 무지무지 약해가지고 맨날 쌍꺼피 터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이거 설교하면서 얘들아 이런 상태인데 이거 뭐 어떡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럼 맨 앞에 앉은 한 녀석이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싶었는데요. 아, 제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 생각이 나요.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걔 말이 너무 질린 거예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 죽어야 돼. 아무것도 이게 한 줄기 빛도 안 보이니까. 아, 진짜 오죽하면은 그 충동적으로 정말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던 제가 그런 절망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초점이요. 아,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다 거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감동은 딴 데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던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이 돼 있었는데요. 한 34년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몰랐던 게 뭐예요? 그런 철저하게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였던 내 20대였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난 홀로 떨어진 인생이다. 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에 빠졌던 건 내 착각이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내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꼭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들어보고 아, 난 지금까지 나 부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 하나님 이거 뭐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거 뭐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 이 뻥 뚫려 있는 이 메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미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내가 상품 고르든 부처님 택할까? 알라신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이미 택함 받은 이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자각.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윤택해졌을까? 저는 한때요, 한국으로 서너 살 때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싫어가지고요, 시카고 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렸습니다. 보니까 그게 그 동해 그쪽이더라고요. 주로 바다는 서해를 갔습니다. 중국 쪽이 보이도록. 요즘에는요, 제가 시카고를 방문하면 꼭 그 265불짜리 원베드룸 바퀴벌레가 막 그냥 불탁 키면 나오고 하던 그 인도 사람이 많던 그 100년 된 목조 건물, 거기를요, 꼭 무슨 성지 순례하듯이 제가 가봐요. 아, 내가 여기서 그렇게 절망하던 데구나. 또 그 시카고 막 한번 그 추위가 닥치면 영하 20도, 30도씩 되는데 차도 없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그렇게 그 일하러 다녔던 그 추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왜 제가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집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절망이든 허감,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날 안고 계셨구나, 품고 계셨구나. 제가 왜 창세기 1장 1절이 마스트키가 되는지, 2절에서 말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알을 품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를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주셔서 이 사실이 자각되어지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정말 딱 한 가지만 권면을 하라고 그러신다면요, 저는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허함은 내가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고, 명예를 가진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고, 막 예쁜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청객, 죽을 때까지 맞이해야 돼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감, 목마름, 이걸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하나님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걸 목마름, 동경, 공허함, 그리고 안식과 행복을 찾아서, 이런 제목의 책에 보니까요, 그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자 제럴드 메이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20년 정도 귀를 기울여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20년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런 목마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면담하고 자기가 20년 그렇게 하고 내린 결론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음에 이 공허함, 목마름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 찾는 도구로 이거를 활용하자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 여러분 그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이라는 그 제목의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옥 같은 그 문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이 문구를 제가 옮겨 적어가지고 들여다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제 목소리는 이 감흥이 없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여러분, 인생을 그 일엽편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엽편주,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조각배. 우리의 무지가 뭡니까? 우리의 미련이. 그 태평양 바다로 치면 그 나뭇잎 같은 작은 조각배 하나, 이건 나 재산이라고, 이게 내 경력이라고, 그거 하나 올라타고 노저으면서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 조각배 하나 타고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 갖춘 것처럼 그만을 뜨는 게,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인력편주, 이 작은 조각배 안에 노적기를 하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노를 놓쳐버렸더니, 쓰라리 실패 때문에 마음이 아팠더니 비로소
넓은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경쟁사회 막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경쟁시키는 이 세상에서 잘못 태어나가지고 막 끊임없이 대학 입시, 취직, 결혼, 막 성공 지금까지 목마르게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느라고 우리가 놓쳐버린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길은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데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실패하며 그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기왕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눈물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본능의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목마름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공허, 이 목마름 이거 하나님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그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 이게 영어로 empty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empty의 부정적인 측면이 공허함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마스터키를 받고 나니까 이 단어 empty가 공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 비워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비워있는 이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좋아진 건요 사람들은 그 세월 가는 걸 자꾸 아깝다 그러는데요. 저는요 인생의 수학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때보다 30대가 더 윤택하고 30대 때보다 40대가 더 아름답고 40대 때보다 지금 50대가 저는 매일이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내 60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60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70대는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MT가 하나님이 없는 MT는 허물로 흘러가는데 십자가로 하나님이 계시는 MT는 기대감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 언제 채워질까? 언제 완성이 될까? 그래서 저는 시편 42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MT,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1990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미국 조그만한 비즈니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사시는데 다 멀리하고 저 혼자만 여기 경기도 용인 양지에 어느 산중턱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들어갔던 그 해에 이 시편 42편 1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난주 보니까 제가 부르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훨씬 은혜로워가지고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족 떠나 그 산중턱 신학교로 가서 많이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왜 운지 아십니까?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 생활을 내가 처음 하고 있는데, 그 산중턱에 신학교가 있는데, 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웠는데, 분명히 내려놨는데, 움켜질 때 채울 수 없었던 이 허전한 공허한 빈 마음이 가득가득 메워지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제가 이 알량한 몇 가지 한 30분 알량한 이 좁은 소견으로 몇 마디 던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무리 애를 써도 메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꽉 채워지는 이 느낌이요, 이 꽉 채워지는 이 충만함이요, 요 바로 며칠 전인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한 새벽에 한 3시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한 4시면은 뭐 거의 다 일어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 사람 다 멀리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 내 인생은 막 그 시간이 난 제일 좋아요. 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최근에도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라는 그 책을 읽는데 그 앞부분에서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그 시제예요. 이 현재형,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책이 강조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책 부제가요,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예요.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 속에 혹은 상상 속에서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살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한다.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풍성하고 역동적인 삶이 된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I am 메시지, 오늘 현재 일하신 하나님, 오늘 현재 이 뻥 뚫린 내 마음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찬양 하나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 이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소개 못해드리니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요 근래에 그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한 자매님이 눈물의 메일을 보내왔는데,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그 절망감 때문에 원조교제를 하고 율락업소에 빠져있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는 그 눈물 나는 이런 사연의 편지를요, 이런 메일을요, 얼마나 자주 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고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 현재 일하신 하나님, 너 죽으면 인생의 목마름 해결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이 허전한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앞에 속여드렸던 그 율락업소에 다녔다는 그 신실한 자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눈물난 놀라운 현재 I am 메시지로 변화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6번째 시간. 문제는 일본이었다. 교회가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이 되어 일본과 맞섰고 민족 계몽을 위해 힘을 쓰는 가운데 그들을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는 자들이 항상 주위에 포진돼 있었다. 그들이 바로 일본이었다. 통감부 이등박문 통감은 초기에 대한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한 상태였다. 그중 제일 요주의한 곳이 바로 교회였다.
1: 현지인 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성교학적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가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고 그로 인해 선교사들이 아닌 현지인들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7명의 목사의 탄생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뿐만이 아닌 민족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족 계몽의 주체가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선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2: 이거이 드디어 목사님이 되시는구만 기래요. 얼마나 기다린 이름내까.
3: 이제 정말로 길선주 목사라고 불러야 하겠구만 기래요. 길선주 목사님.
4: 아직은 안수를 받은 몸이 아닙니다. 기록히 부르지 말라오요.
2: 안수만 안 받았지? 사람들은 다 목사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뭐이가 그렇습니까?
4: 목사라는 것이 그냥 직분입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 하고 또 저...
3: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디요. 이 땅에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2: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사 아닙니까? 기라선 같은 분들이 그것도 7식이나 목사로 안수를 받다니요.
4: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도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목사가 되어서도 어떻게 그 직분을 해야 하는지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0: 문제는 그자들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인데 지금은 비록 1급이지만 이수가 입원을 시작으로 점점 늘어난다 이건데.
1: 그렇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감리교도 곧 목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 조선엔 우리가 상대할 조선진 목사들이 마구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골치가요.
0: 교회 대원,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골칫거리였다. 문제가 아닌 적이 없었어. 이젠 그들이 목사가 되고나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것은 분명한데 말이야.
1: 사장에 그것을 꺾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0: 어떻게 그 기세를 꺾어놓는다. 어떻게 말이야.
2: 평양 장변 교회에서의 장로교 동노회의 구성은 한국 교회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 그간 준비해온 자립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3: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된 동노회에서는 7명의 목사를 세우고 장로 53명, 교회 988개, 세례교인 7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노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목사 7명은 당시 교세로선 그리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결실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었죠.
4: 아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 조선 사람한테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5: 그저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데 굳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안수 받을 수 있겠나?
4: 뭐 듣기만 해도 억수로 좋습니다. 참말로 듣기만 했던 우리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니
6: 이렇게 좋네.
4: 아, 그러면 안 좋습니까? 마 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5: 무이가 문제가 있습니까? 얼굴이 우둡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4: 뭐 말인겨? 에? 아니 외놈들 어차피 각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겨.
6: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너무 큰 시험이 될까봐 그렇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0: 계십니까?
1: 장로님들, 어서 오시라요.
0: 계셨더랬구만요. 우린 안 계시면 어까나 했디요.
1: 안에서 생각 좀 해시다.
0: 생각이요? 아니, 무슨...
1: 뭐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고 민족을 밝은 길로 인도하느냐,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0: 안수 받으실 날을 바꿔보니 걱정이 되시디요. 깜깜한 이 세상에 빛을 어떻게 비춰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민족에게 드디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들이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내 걱정이 앞섭니다.
0: 너무 기렇게 심려 마시라요. 지금도 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1: 암요, 그럼요. 우리 장대현 교회를 그간 이끌어오신 분인데 뭐이가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우리가 기도를 할 테니까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시라요.
2: 고맙습니다. 내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니 힘이 납니다. 힘이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음탕한 고멜과 그의 남편 호세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반응이요. 또 하나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12명 모두 함께 여리고성을 정탐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10대 2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한밤중에라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건강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어떤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전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영혼과 내 이웃의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26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4: 제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미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쓰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2: 제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등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휘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성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되던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4: 제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절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불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군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보우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돌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짐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제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절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불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군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보우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돌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짐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5: 제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끌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곳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움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0: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에서 2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오늘 4장 3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무자비한 폭군이거나 이거 아니죠. 또 잔인한 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보는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은 것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금도 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적을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건데요. 33-34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그러므로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새로운 세대에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도 통일하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신명기 좀 37절로 넘어갈 거예요. 4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와 조건과 어떤 뭐 그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죄송하지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만이 유효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신명기 4장을 정리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이 되는데요. 율법에 대한 재진술과 사랑과 순종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십계명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십계명의 반복과 더불어 해석이 그 안에 나와 있고요. 또한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들은 세대는 이미 그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재준수하고 또 십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재설명해 줄 필요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느꼈던 거죠. 모세는 그것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광야에 여행하는 그 역사에 비추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나름대로 이 백성들이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고 설명이 잘 되었던 것이다 보여집니다. 신명기 5장 그 십계명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율법 준수를 다짐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절로 가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배우고 즉 그것을 숙지하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만 좋게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거기에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십계명대로 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 또 마치 그의 신앙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훌륭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일 뿐 그것을 지키거나 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건축에서 직각으로 꺾인 담장의 각도를 재는 데 사용하는 각도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고 어둠 속에 전방을 밝혀주고 장애물을 식별해주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율법은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다시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효했던 겁니다.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을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요즘 성경으로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즉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인데요. 율법은 마치 과거 노예가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그를 학교로 데려다 준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 얘야 너는 죄인인 거로 너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단다 라는 것을 깨우쳐준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 여행 중이던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4절로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당시 그곳은 온통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7절로 가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던 것은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서 태양신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1월 성신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신으로 예배한 대상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그들이 우레와 번개를 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인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신론을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요?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비정상적인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실성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서 여러분 제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것을 금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전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욕 곧 우상이 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이란 여러분 별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그것은 그것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상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증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주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그의 우상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나 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일날 예배에는 참석지 아니하고 뭐 여가 활동을 하고 다른 어떤 걸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TV건 골프건 등산이건 어떤 것이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14절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거닐거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에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상스러운 말들이 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저는 그들을 또 그들의 표현, 그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과연 오늘날처럼 인간의 입이 더럽고 심이 약한 때가 또 어디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어요. 삼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정당하게 표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심판이 우리에게 저급하면 그 표현도 유치하고 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당하고 심오하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입술의 찬송이 경박하고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그러한 경우들, 뭐 활동들, 찬양들, 어떤 것은 좀 경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경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운율을 또 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또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좀 긴 말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닫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우리에게 진정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달은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진정 새 창조와 새 구원을 확보해 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을 새 안식일로 지키게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날도 구원의 안식일 규례처럼 계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들 또 생각들을 갖고 거기에 가미해서 지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일은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계명은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한 일 중에는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은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7년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했는데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도합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을 지었는데 그 세월이 20년 걸렸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과 왕궁을 차례로 안 짓고 동시에 같이 지었다면 훨씬 더 그 건축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하고 성전 다 짓고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지어서 그 세월이 20년 걸렸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이 일을 동시에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성전 먼저 그리고 궁은 나중에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 짓는 일이 궁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일을 완전히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이제 왕궁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부터 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일보다도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순서지요. 십일조도 드려야 하고 개인적으로 돈 쓸 때도 있다면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부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쓸 것을 쓰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또 나 쓰고 싶은데 다 쓰면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이 있으면 먼저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일은 그 이후에 또 내가 쓸 것은 그 이후에 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일 먼저 가면 안 되고 항상 주님의 일 먼저 내 쓸 거 먼저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쓰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어서 왕궁을 지었는데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면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 자재를 누가 태워줬는가 하면 두로의 히람 왕이 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누가 솔로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고요? 히람왕, 두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대주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신약성경에도 나오는 도시죠. 두로와 시돈 그러면서 그 두로라는 도시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죠. 오늘날에도 레바논의 두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도시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속한 도시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두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이 필요한 이런 모든 뭐 목재든지 금이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대주었는데 물론 공짜로 대준 것은 아니고 값을 받고 대주었습니다. 어떤 값을 솔로몬 왕이 지불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내가 그들의 인건비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래서 솔로몬 왕은 히람으로부터 이제 백향목이든지 이런 목재들을 주로 제공받았고 솔로몬 왕은 그 대가로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 양식을 주었어요. 양식, 밀가루도 주고 기름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외에도 또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이제 대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음식물, 양식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기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 갈릴리에 있는 그 성읍 20곳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원래 이렇게 매매하거나 뭐 누구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팔지 말라 그랬죠. 예, 팔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인에 불과하고 임시 거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주고 뭐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어차피 그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 땅 그냥 거기서 가만히 농사 짓고 살든지 그렇게 살 것이지 판다든가 뭐 네 마음대로 준다든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득불 뭐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이제 그 땅을 사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희년이 되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이 땅은 그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그 지파 사람들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팔 수 있어요. 사정에 의해서. 그러나 희년되면 다시 원위치, 다시 원주인이 다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 있는 땅 20 성읍을 그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거는 못한 일이에요. 분명히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나중에 히람 왕으로부터 그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 역대하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여기 후람은 히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결국 다시 돌려주었죠. 솔로몬 왕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 왕이 줄 때 아주 준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 담보물로 준 것 같습니다. 담보물로.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120달란트는 4.5톤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그 금을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담보물로 이 땅을 일시적으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금이 필요했다면 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금도 많이 주고 막 또 어마어마한 금들이 막 또 들어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땅을 이렇게 주면서 담보로 맡기면서 이제 금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금이 필요했다면 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의 불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 왕이 잘못한 일은 이 일 외에도 또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국고성, 병거성들, 또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에게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병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마병들이 무척 많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이제 성읍들을 여기저기에 만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재산과 또 병거와 마병이 있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재산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솔로몬 왕이 마병 또 병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은 그런 거 많이 가지라 그랬습니까? 많이 갖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많이 갖지 말라 그랬죠.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인데 왕 될 사람은 뭐 은금을 많이 가진다든가 마병을 많이 가진다든가 아내를 많이 둔다든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병을 두고 많은 병거도 두고 은금도 무척 많이 갖고 그리고 아내들까지도 무척 많이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부터 이미 솔로몬 왕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히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별로였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이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람 왕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제 가불이라 그랬는데 가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 가치 없다, 쓸모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별것 아닌 것을 주어서 히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아니면 히람이 욕심이 많아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어느 쪽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그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솔로몬이 준 게 진짜 시시한 것을 그렇게 주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데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상대방이 시시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불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야박하게 한다면 또 그것도 이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또 뭘 주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해결이 될 수가 원만하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펫호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디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쿱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참 많은 그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어떤 과가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토목공학과하고 건축공학과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요새는 전자과, 화공과 뭐 이런 거 인기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건설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도 솔로몬 왕이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뭘 지었다고요? 배들을 지었어요. 어디에서요?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제 배들을 또 지었는가 하면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배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금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 배들을 많이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 금은 또 근데 거저주는 건 아니겠죠. 뭔가를 또 갖다 주고 또 금을 사오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 금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오빌의 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오빌의 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22장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의 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욥기 28장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욥기에 여러분 이 오빌의 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때부터 벌써 이 오빌의 금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9절에도 오빌의 금 얘기가 나옵니다. 45편 9절 왕은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오빌의 금 나오죠. 또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사야 13장 12절 이사야 1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오빌의 금이 굉장히 유명한데 도대체 이 오빌이 어디 있나 궁금하시죠? 가서 좀 금 좀 캐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아까 배들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에시온 개벨. 저 지도 가운데 있는 그 넓은 땅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에시온 개벨에 있는 그 물이 그게 아카바만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은 스웨즈만이에요. 두 물 다 홍해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통해서 이제 그 배가 솔로몬의 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더 큰 지도를 이제 또 보죠. 더 큰 지도를 보시면 저기 왼쪽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저기가 그 가운데가 거기가 에시온 개벨이고 거기 아까 저게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 물, 파란 물 조금 보이죠? 동그라미 안에. 예, 거기가 이제 아카바만이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있는 큰 그 물이 그게 홍해예요, 홍해. 에시온 개벨에서 이제 배들이 출발을 해 가지고 아카바만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홍해를 쭉 타고 이제 배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저 배들이 그 홍해 왼쪽은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은 홍해 오른쪽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덴만을 또 지나게 되죠. 아덴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 아덴만. 그래서 이 그 과연 이 오빌이 어딜까?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가깝게는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 그 아프리카의 어느 곳, 또 멀게는 홍해를 빠져나와서 아덴만을 빠져나와서 아라비아 해를 지나서 이제 그 인도가 있는데 아마 그곳이지 않을까. 학자들마다 이거는 다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정확한 곳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차라리 다행이지. 그거 알면은 금 찾으러 막 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20달란트 가져왔다 그랬는데 이거는 16톤입니다. 금 16톤. 예. 놀라지 않는 분들은 집에 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예. 16톤. 예. 여러분 집에 뭐 금 몇 킬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들을 이제 오빌에서 가져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건설 산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조선 산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했느냐?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자, 본문 20절부터 22절 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며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런 뭐 토목공사고 건축이고 막 배 짓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구를 시켰는가 하면 노예들.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위직을 맡겨서 이제 일을 시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또 솔로몬이 잘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은 거. 이거는 솔로몬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부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 아시지만 솔로몬에게는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한 일 중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해마다 세 번씩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했는데 이런 일도 참 잘한 일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1년에 세 번씩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언제 드렸는가 하면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따라서 이제 해마다 이제 이날이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11장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게 이제 솔로몬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두 나라는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나라를 강하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못한 겁니다. 토목공사 잘하고 조선사업 잘 익히고 다 잘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했던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도 통과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이제 그때는 완전히 합법화돼가지고 오히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진짜 희한한 법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보호한답시고 이제 정당한 바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코너로 몰리는 이런 희한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시장을 뽑을 때도 정말 이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또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날로 영적으로 패고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침례 요한 실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실패자로 보고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성공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관과 하나님의 성공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관 가지고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예수를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아직 죄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그 좋지 않은 습관들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과거의 모든 죄들이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죄를 모두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기고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의 발 앞에 굴복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 시간과 공간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김정은이가 예수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누구 발 앞에 지금 굴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예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 뭘 해요? 내 몸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재산 누구예요? 대답 안 해요. 이럴 때는 곤란하니까. 당신 시간 누구 거예요, 찬양대? 내 시간이에요. 뭘 예수를 믿어요? 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전혀 굴복 안 했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제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날을 꿈 안 꿨어요. 보세요. 암소와 곰이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 정말로 사자가 풀 먹고도 잘 사는 사자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뭐가 없어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요. 근데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뭐 달라고 했어요? 힘 달라고 했죠. 힘 달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억압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 나라예요? 큰 자 강한 자가 차별이 없는,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그래서 한 몸 된 사랑을 나누는 그게 메시아의 나라인데 세상에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에 나온 그 예수가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분이 정말 성에 나오는 그분이 맞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십자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 갈릴리 나사렛 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믿었기 때문에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이 없어요. 해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상함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해됨과 상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나라 모형이라면 하늘나라 모이라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로로 또 해함과 상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서로 성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넓은 교회면 뭐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 해요. 다른 데는 외식적으로도 친절이나 하죠. 바나바 훈련을 받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으면 외식적으로 친.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 맞아요. 끼리끼리 모이고 차별하고 수군수군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늘부르게 왔더니 사람들이 하도 거칠게 말을 해서 감당이 안 돼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거시게 말을 해놨던지 얼마나 거칠게 말을 해놨던지 얼마나 툭툭 던져주었던지 마치 자기는 진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보다 낮은 십자가를 지으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는 나라.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맛이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보세요. 남전도에 그 원래 하려니까 청년하고 제가 겹치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큰 교회만큼 자리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모일 때요, 전도회 원래 모일 때 서로 싸움 쟁탈전 합니다. 1교육과는 2교육과 누구, 3교육과 누구 이래가지고 싸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사람이 가서 딱 자리 잡습니다. 이건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건 우리 자리예요. 이거. 그냥 바닥에 하면 안 돼요? 그냥 복도에 섰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능력 있는 자로 치준다니까. 와, 우리 회장님 전도해야 되면 최고다. 자리 제일 좋은 자리 확보했네. 이게 뭐예요? 원래를 안 하고 말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형이 임한자가 맞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찾지 마세요. 제가 쭉 읽어드려요.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 방금 찾았고요. 예레미야 2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누가 온다고요? 다윗의 가지에서. 시편 89편은 정말 메시아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어디서 나오세요? 시편 89편에서. 사무엘하에서 이어진 다윗 언약을 시편에서 그대로 내가 너의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여러분, 다윗의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계속 갔어요 안 갔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400년 동안 왕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89편은 찾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시편 89편. 이 시편 89편 한 편만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절, 89편 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자,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할 때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게 하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경고한데 뭐에 대해서 인자고 뭐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약속에 성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를 성실하게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에게 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을 대대에 세우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급전되는 거예요. 옛날 시편에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38절 보십시오. 38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3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적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 된다는 거 문자 들어보면 맞지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바벨론에서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걸 하면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 약속 다 지켰다 그래요. 이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정인의 달같이 해와 달처럼 하나님의 약속 경고하다는 거죠.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위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 그런데 다윗 역사 속에는 망했잖아요. 바벨 포로 잡혀갔을 때에 다윗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벨 포로에서 70년 돌아왔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바벨론 제국, 그 위에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메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윗의 왕위가 어디에 이어졌어요? 아직까지도 다윗은 왕위로 앉은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사무엘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89편에 그 그리스도가 갑자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놓아서 물리치셨대요. 아니 왜 다윗 언약은 신실한데 하나님은 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노하셔서 물리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눈이 보일까요? 뭘까요?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 고진감내로 본다니까. 그죠? 고진감내로. 아, 왕이 되려면 좀 고생했다가 나중에 왕이 되게 고정도로 보지. 그리스도의 끊어짐,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다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죽음 우찌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에 달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하는데 네가 달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문자층에 갇혀있는 겁니다. 문자층에 갇혀있으면 그리스도의 끊어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구약에 그리스도의 끊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왜?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로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모세의 수건이 찢겨져서 이 구약의 그리스도와 이사야 53장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고진감대로 본다니까요. 메시아를 안 봐요. 이사야 53장 고난장도. 마찬가지로 시편 80이고 그렇게 다윗의 언약에 대한 찬송의 내용인데 다윗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워하시네 그의 관을 땅에 먼저 던져 욕되어 관은 왕관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서 다윗 언약을 미워서 왕관을 던져버린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보면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지는 얘기를 시편 89 다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원수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다윗 왕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완전히 그리스도가 끊어졌죠. 그리스도가 땅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혼이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시편 89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지시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에 인자해요? 자기 백성에 인자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한 그 백성은 성실하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성실한 그 인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에서 끊어질 때의 이 고백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고 끊으신다니까요. 그 버리짐과 끊어짐이 우리에게로 버려져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에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그게 오늘 금요일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도 그 헛다닌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여러분 마귀를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려 기뻐했다. 네 나이 몇 살인데? 50도 안 돼버린 네가 아브라함 봤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 이기 전에 있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게 유대인들이 문자로 본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 비방 어떤 비방이에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한 거예요. 땅에 끊어졌네? 다윗 왕이 끊어졌네? 십자에 죽어버렸네? 메시아로 하더니 끝난버렸네? 비방을 받잖아요. 침 뱉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완성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수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들은 자기 배를 섬겨요. 자기 욕심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비방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그랬는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받아 죽이라고 거기에서 침 뱉고 돌아선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끊어져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끊어져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앞장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침뱉고 모욕하고 죽여버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래 몇 사람은 뭐라 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유대교 그럽니다. 아직도 못 벗어나세요. 유대교에서 못 벗어나세요.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하니까 방장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그렇다면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로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 보고 하는 말 같죠.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다윗 안에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전 1장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보는 거죠? 여호와도 보고 또 누구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 거예요. 여호와가 주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여호와로 안 하고 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그 사도들이 참고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0년 전에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 그 70인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로 못 부르고 뭐라 불렀어요? 주라고 불러. 그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마태복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주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분. 주는 유일하신 한 분인데. 그죠? 주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다라고 하니까 네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11편에 주가 몇 분에 벌써? 두 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거 몰랐어요? 다르게 해석하고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봐야 맞아요? 그 예수님 언약을 완성하시고 나서는 주께서 내 주, 그럼 주님이 따로 계시네? 그럼 주님이 두 분이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주께서 내 주에게 이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 뭐 하지도 않으세요. 이거 시편 110편 너무 잘 아니까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해버렸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110편 4절에.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시 후손이 되겠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한 절만 딱 들어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봐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돼요. 다윗의 혈통 부인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오셨으나 이미 그리스도 그 선지하시는 이미 천지창조 그 선지에 자존하시고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을 지으신 분이에요.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 아브라함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많지. 그 엘이에요. 일반 명사. 엘.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진짜 엘,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 공부할 때 누가 알았어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다가 왕이. 그죠? 환란을 당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누구예요 그 사람? 므낫세.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악한 왕이 마지막 환란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므낫세는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아, 이 좋은, 나에게 좋은 신을 다 챙겨서 섬겼는데, 그 신들은 가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므낫세가.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죽었어요. 강도도 어떻게 했어요? 평생 강도 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란 말이죠. 히브리스 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보겠습니다. 아, 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신약성경 히브리스 1장 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 그래서 영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본체는요 또 어디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이게 신비잖아요. 초월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자, 이 높으신 일, 높은에 계신 분이 누구냐?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요거 시편? 요게 무슨 말씀이에요? 110편? 1절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네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발등상 만들어버릴 때까지, 니는 어디에 앉아있어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전부 다 발등사 부수

오늘 예수님 바로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 뭘 해요? 내 몸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제사 누구예요? 대답 안 해요, 이럴 때는 곤란하니까. 당신 시간 누구 거예요, 찬양대? 내 시간이에요. 뭘 예수를 믿어요? 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전혀 굴복 안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자, 네 원수들 다 네 발 앞에 내가 굴복시킬게.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이게 묵시적으로 언제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질 때 모든 원수는 그 앞에 굴복돼요. 죄와 사망이 굴복했어요. 마귀가 굴복했어요.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해서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를 부인한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 완성을 부인한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점차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발 아래 들어갈 거예요. 그 심판의 발 아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장녀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수근수근 하는 거 그거 다 버려두고 제가 이혼해도 교회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혼한다고 못하게 부끄러워서. 그게 진짜 복음 받은 거 맞아요? 그 복음 믿은 거 맞아요? 여러분 복음 들었다고 한 20몇 년 이렇게 다니다가요. 한번 해보시든지 시험삼아. 막 이혼했는데 멀쩡해 나와요. 어제 부부 3회가 눈에 시프리 멍들어서 나와가지고 아씨 어제도 사고마다 내 신랑 때 대들 한대 맞았다고 눈 시프레가 그냥 해가 교회에 앉아서 자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건 자기 삶 다 날아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 같은 창녀가 정말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료값 깨달아 그 발에 붙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에 입 맞추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다 꿇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안 꿇어봤죠? 진짜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있다면 많이 용서받은 지가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예수님 발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 무릎을 꿇어요. 그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발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림?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데? 동네에서 알아두는 더러운 여자 창녀예요. 그런 창녀가 예수님 발 만지는데 예수님 가만히 내버려 두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와서 네 나한테 뭐 해줬노?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감남녀도 하나 안 부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주님의 용서를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추는 그게 예수님의 발등상에 안 밟히는 자들이 고른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잘난맛으로 살고 자기 자존심 챙기면서 살고 자기 이름 위에 살았다면 이건 예수님의 발등상에 밟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원수들을 네 발 앞에 밟아버릴 때까지 언니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면 이미 십자가로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이 다 지금 누구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복종 안 하죠. 아니 뭐 나쁜 사람들 놔두고 우리도 지금 복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마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십자에 죽으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식이라고 전부 다 굴복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도 성경책에 손을 넣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

0: 손잡고 손 얹고 그 뭐요? 선사잖아 미국 대통령. 그래 놓고는요. 퍼스트 아메리카 그랬단 말이에요. 약한 자 지금 다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아 트럼프가 되면 우리 좀 힘있게 해주겠구나. 전부 엉터리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사자와 어린 양에게 뛰어노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굶어 죽는 사람 식량 안 버리고 주면 다 먹을 살 수 있는 미국 땅에서 나오는 양심에서 다 먹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세계 강대국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힘을 원해요. 대한민국이 전부 그쪽을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종에서 뭘 얻으려고요? 그 용서 그 사랑을 얻으면 되는 건데 뭘 얻으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마땅한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보여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에 복종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에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만 만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지금 심판받는다. 이미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발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그 십자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천지창조의 그분이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온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잠시 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 그랬다. 아브라함 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결론 내리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는 안 보여요. 뭐로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복종된 것이 용어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이겠어요? 주님 재림 하시기 전에 주님 재림 하시기 전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선재하신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말씀이었고 그분을 내가 살해한 죄인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아까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출 시지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다윗은 이미 주라고 고백했고 아브라함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을 초월하는 이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이 임하여만 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러한 곡이 있는데요. 가사처럼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기에 이러한 삶이 바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편지와 향기의 공통점은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BBN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간증과 사연을 받아서 방송을 청취하는 다른 분들께 여러분의 향기와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지 간증이나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나 BBN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이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왕의 좌우에 앉게 하는 권세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와 으뜸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종이 되고 마침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릎지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소원은 주님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피루즈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은 종종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여러 종류의 어둠을 두려워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두려움으로 인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는 마음을 흔드는 이러한 말씀을 알지 못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답니다.
1: 젊은이, 자네에게 계시할 말이 있네.
2: 아, 예, 이맘님. 말씀하십시오.
1: 자네 결혼했나?
2: 네.
1: 자네가 아랍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억양이 올바르지 않았어.
2: 하지만 전 이란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랍어가 아닌 저희 고유어인 파시어를 씁니다.
1: 여기는 이브라임의 신전일세. 그리고 하디트의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 이 신전에서 기도의 발음이 100% 올바르지 않으면 그 벌로써 그는 반드시 아내와 이혼하라고 쓰여있네. 그러니 이제 자네는 반드시 아내와 이혼을 해야 돼.
2: 전 이곳으로 경배 드리러 오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에 대한 보상입니까?
1: 그렇게 쓰여있네.
2: 전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파시어를 씁니다. 이맘께서 원하신다면 절 죽이셔도 됩니다.
3: 피루즈, 당신 어쩐 일로 집에 왔어요? 메카에 있어야 하잖아요.
2: 메카 순례 중에 일찍 나왔어.
3: 왜요?
2: 이맘이 나보고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해서.
3: 뭐라고요?
2: 사실이야. 그가 이브라임의 신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듣더니 내 억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어. 하디트에 그렇게 써있다고 말하더군.
3: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
2: 내가 율법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죽여도 될 권한이 있었는데 그는 그냥 걸어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난 즉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고.
3: 믿기 힘든 얘기군요.
2: 당신은 남편과 종교적인 사람 중에 누굴 원해? 만약 종교적인 사람을 원한다면 난 당신과 이혼해야 돼.
3: 난 남편을 원해요.
2: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자.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사슬을 끈 코를 통해 피루즈라는 가명의 이 남자가 앞으로 전해줄 이야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4: 전 독실한 이슬람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이셨는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모스크를 지으신 분이었죠. 18살 때 테헤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녀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제스미나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그녀가 16살 되던 해에 우린 교제하기 시작했고 2년 후에 결혼했죠. 그리고 몇 년 후 우린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18개월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메카 순례 여행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든 이슬람 신도들이 평생에 소망하는 메카로의 여행이었죠. 그때가 바로 이맘이 저의 기도 억양을 듣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린 이슬람을 따르지 않게 됐고 그 결정에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5: 네가 틀렸어, 피루즈.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2: 난 지금 아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지난 22년 동안 종교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었어.
5: 너 나중에 벌 받을 거야.
2: 언젠가 진정한 하나님이 날 찾으신다면 그분은 날 지으신 그대로의 이 모습을 받아주실 거야.
4: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두 살, 그리고 큰아들이 네 살이던 어느 겨울날, 우린 테헤란의 한 길을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눈과 얼음이 쌓여 있었는데 저를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저도 브레이크도 밟았지만 차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차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벗어났고 제 방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뒤집혀진 채로 바닥에 떨어졌죠.
2: 괜찮아, 제스미나?
6: 네.
2: 우리 애들은?
6: 와, 아이들 무서운 것 같아요.
2: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6: 사람들이 이리로 내려오고 있어요.
2: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아, 너무 아파.
4: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던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만 가족 중에 유일하게 심한 부상을 입었죠.
7: 다리를 짚고 일어설 수 있으세요?
2: 아니요, 그 부분에 마비가 있어요.
7: 엑스레이를 좀 찍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겠네요.
2: 저 통증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 도저히 못 참을 지경이에요.
7: 기도 시간 끝나는 대로 즉시 봐드릴게요.
2: 아유, 하지만...
7: 저 가봐야 합니다.
4: 두 시간 후 의사가 돌아와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저에겐 아무 진통제도 처방하지 않았고 전 통증을 느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1차 수술은 5시간 걸렸고 회복하는 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다리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죠. 5년 후 의사는 2차 수술을 했는데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회복에 3개월이 걸렸죠. 그러나 여전히 다리는 마비된 채였습니다. 그동안 제스미나가 교사로 미용사 일을 병행하고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3: 좀 괜찮아요, 피루즈?
4: 아, 고마워. 때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니까.
3: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언젠간 좋아질 거예요.
4: 벌써 14년째 이러고 있잖아.
3: 당신 친구 후세인 씨가 외과 전문이잖아요.
4: 그 친구한테 얘기해봤더니 나보고 런던에 가보라고 권하던데 그것이 의료 장비가 더 낫다고.
3: 아마도 그래야 할까 봐요.
4: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3: 애들은 지금 16살, 18살이에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알아서 잘 지낼 나이예요. 그리고 우리 친정 가족들이 아이들 돌봐줄 거예요.
4: 우린 런던으로 가서 네 명의 각기 다른 외과 전문의를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 평생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죠.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살만이 유일한 해답이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평소 제스미나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곤 했는데 이번엔 아내가 잠든 후에 진통제를 먹고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지쳐서 아내보다 제가 먼저 잠들고 말았죠. 그날 밤 좀 특이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3: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피루즈, 우린 이란 사람이에요. 게다가 당신은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갈 경비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 우리 호텔 매니저에게 문의해보자. 어떻게 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면접 약속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호텔 매니저는 우리를 비웃으며 그의 딸과 사위도 이란인 의사인데 둘 다 미국 비자를 거절당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매달리자 그는 약속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린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시간 후에 대사관 직원이 돌아와서는 우리의 여권을 건네주며 승인되었음을 알렸던 것이죠. 엄청난 희망을 품고 우린 런던에서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동생은 이미 외과 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몇 가지 검사들을 한 후에 의사는 진단을 내렸죠.
3: 제가 환자분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2: 선생님, 선생님은 절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란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벌써 14년째라고요.
3: 환자분의 척추뼈 사이를 연합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감각을 잃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통증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오른쪽 다리 역시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8: 수술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3: 2만 5천 달러입니다.
2: 그만한 돈은 없지만 우선 반을 지불하고 나중에 그 반을 갚을 수가 있어요.
3: 그렇게는 못합니다.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나머지 돈을 갚으실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사회복지국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4: 사회복지국에서는 우리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전 완전한 좌절을 느꼈습니다.
8: 포기하지 말아요, 피루즈. 우리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요.
2: 우리 애들을 못 본 지가 몇 달째야. 그런데 난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돼.
8: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2: 모두들 그 사고가 내 탓이라며 원망하고 있어. 내가 메카를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면서.
8: 그건 사실이 아니란 거 잘 알잖아요. 아마도 다른 의사를 찾아보면 될지 몰라요.
4: 제 남동생은 결혼식을 하러 이란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를 그의 이웃 주민인 브래드에게 소개시켜 주었죠.
9: 전 브래드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7: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죠, 피루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은 다른 의사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7: 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의사를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가실 수 있으세요?
2: 언제든지요. 아, 그런데 저녁이요? 의사가 저녁에도 진료를 보나요?
7: 그분은 늘 진료를 보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엔 피로즈 씨와 제스미나 씨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연극을 하거든요.
2: 잘 모르겠습니다. 걷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끊임없이 통증이 있거든요.
7: 제가 도와드릴게요. 피루즈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2: 제발 저한텐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7: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2: 오래전 메카의 신성지역으로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의 억양이 완벽하지 못하다면서 이맘이 저한테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와 이혼을 했죠. 선지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2: 어떻게 감히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7: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변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2: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그건 불가능해요.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 그 얘기는 제발 그만하십시오.

0: 우린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오직 사람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지켜보면서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그분이 정말 사람의 살과 피를 입고 저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이전에 들었던 어느 것과도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연극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서 죄책감이 흘러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죠.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브래드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물었을 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희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초청했고 저는 그 청에 응했죠. 교회는 규모가 아주 컸고 예배 중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실비아예요.
0: 전 피루즈입니다.
1: 독특한 억양을 갖고 계시는군요, 피루즈 형제님. 어디 출신이세요?
0: 아, 예. 이란이요.
1: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이란 분들도 계세요.
0: 불가능해요. 그들은 분명 이란에서 온 아르메니아 사람들일 겁니다.
1: 그분들도 전엔 이란인 무슬림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이란인 크리스천이죠. 그분들 예배 후에 여기서 정기적으로 친교 모임을 갖고 있어요.
0: 전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배 후에 그 이란인 크리스천들은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 후 우리는 이란인들의 친교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 장소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시편 23편을 가사로 하는 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무덤조차도요. 예배 후 목사님이 그주 수요일에 저희 집을 신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피루즈 형제님.
0: 예,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3: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차를 좀 따라드릴게요.
2: 예, 고맙습니다.
0: 아직도 주일에 있었던 그 놀라운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사람이 죽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믿으면서 자랐거든요.
2: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피루즈 형제님. 복음은 성경에 있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0: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2: 네, 그분이 기꺼이 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속죄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0: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2: 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 확신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0: 목사님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셨고 우린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 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마음의 고뇌와 몸의 통증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은 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저에게서 죽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죠. 전 만약 죽게 된다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척추 부분과 다리에는 통증이 있었지만 구원의 기쁨이 통증을 이기도록 해주었고 매일 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죠.
3: 왜 그래요, 피로죠?
0: 왼쪽 다리 감각이 느껴져.
3: 움직이지 말아요. 자칫 몸 전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내일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1: 지금 걸으실 수 있다고요?
0: 예, 보이시죠?
1: 어떤 의사가 환자분 척추에 수술을 했나요?
0: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격이 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1: 그분 성함이 뭐죠? 지역 의사인가요?
0: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선생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 저 자신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 전문 분야에 있는 거의 모든 의사들을 다 알고 있죠.
0: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주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물개가 살아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제는 심해 다이빙의 경이입니다. 다이버가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위 수압이 점점 높아갑니다. 수압이 올라갈수록 그의 피는 더 많은 용존 산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피는 또한 우리 주위 공기로부터 질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다이버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질소가 혜력으로부터 공기방울로 만들어져 근육, 장기들 및 심지어 뇌로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잠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물개들은 왜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지 의아해 왔습니다. 외들 물개는 최상의 장비로 다이브하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깊이 잠수합니다. 이들이 잠수하는 깊이를 생각할 때 이것들이 거의 모든 다이브는 치명적인 잠수병을 일으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물개에 과학 백팩을 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물개들의 심박동수, 혈액 샘플, 다이브 깊이 등을 기록했습니다. 물개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이들의 혈액에 더 많은 질소가 축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가 위험한 농도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축적이 멈추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폐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흡수하는 아주 작은 주머니들이 닫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개의 심장과 간과 지방조직이 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폐에 있는 공기교환 주머니는 물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심해에서 물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생물학은 틀림없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고안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최고의 헌신이며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최상의 섬김이며 찬양의 본질적인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만을 전해드리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하신 예수님께서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영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나요? 황제인가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인가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희생될 어린 양들을 기르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목자들이 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구원자가 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졌어요. 천사가 그분이 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천사 찬양대가 하늘에 가득하고 밤이 나처럼 환했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다고요. 몇 사람은 목자들의 말을 믿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죠. 하지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계 역사를 둘로 나누는 생일을 가지신 그 왕께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뒤에 요셉은 자기 가족이 머물 적당한 숙소를 마련했어요.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박사들이 흥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한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아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왔어요. 이 박사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과 목적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0: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애썼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분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찾으려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온 박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걸맞은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죽은 사람을 방부 처리하는 값비싼 향료를 드렸어요. 왜 방부 처리 향료를 드렸을까요?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엘리야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전쟁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랜 세월 입증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만성 질환을 지니고 살면서도 인내하며 버텨온 삶의 그 관계에 대해서 힘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친구는 방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달도 볼 수 없는 작은 방에서 15년도 넘게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 친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 친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분의 그 끈기와 인내는 다윗 왕 시대 한 군인의 얘기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거부했던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르아살과 비교가 됩니다. 엘르아살은 모두가 다 후퇴하고 있는데 그 후퇴하는 군인을 따라서 후퇴를 하지 않았고,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르아살이 결심하고 칼을 단단히 붙잡은 것처럼 오늘 소개한 그분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쥐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건강이 넘칠 때든 만성질환으로 힘든 싸움을 할 때든 간에 우리도 더 깊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끈기와 인내의 사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치고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시켜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요.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경 선생님 또는 상담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www.bbnchat.org로 들어가셔서 한번 상담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BBN 챗으로 모십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존 맥스웰이 쓴 글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생일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회사의 CEO의 아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생신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위로가 될 만한 선물을 수소문하던 중에 남아메리카에서 잡아온 진귀한 새 한 마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앵무새도 아닌데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한꺼번에 400마디씩 한다고 하는 수다꾼, 영어와 스페니쉬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퍼펙트한 바일링걸,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조수미가 부른 오페라 아리아를 세 곡이나 간드러지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냐? 물경 50만 불짜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이보다 더 위로가 될 선물이 어디 있겠냐 생각을 해서 그 새를 사서 어머니께 우송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서 며칠 뒤에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린 새가 어땠어요? 물었더니 아, 그 새 말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Oh, that chicken? It was delicious. 잡수신 것입니다. 500,000,000짜리 그 새를 참새구이로 생각하시고 잡아서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소중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이죠. 구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이 주신 사람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들도 다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많은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장시켜버린다든가 은혜를 바르게 합당하게 쓰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인생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을 어뷰즈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만찬을 어뷰즈한 케이스, 잘못되게 오용되게 사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낙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worthily, 값어치에 걸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유리조각 취급한다든가 위대한 거장의 미술작품을 사골의 만화 취급을 한다면은 그 값어치에 걸맞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떡과 잔은 그분의 찢어진 몸과 쏟아 부어주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priceless grace,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세로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장난삼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의 만찬을 주신 주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 축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weak, 기력이 약해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기력이 약해져서 실신하기도 하는 이 페인트드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 떡을 먹는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왔어. sick. 병 가운데 들어눕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maybe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요즘 시대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형성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았다가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속이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판 땅이고 자기 돈이니까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낸들 그게 뭐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즉석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나가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기 교회 때는 엄격하게 하셨을까?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maybe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도 이 만찬의 떡이나 잔을 함부로 다루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어 실려나가는 케이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 잔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잔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화가 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strong한 warning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경고가 오늘 미국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획 은혜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 중에 19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등학교의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다른 종교도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할 수 있는 명분이에요. 기독교만 내세울 수 없지 않느냐, 타 종교도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도를 폐지시키고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시켰어요. 이렇게 한 결과 그것을 폐지시킨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폭력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왔어요. 마약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동성애나 마리화나가 들어와서 퍼블릭 스쿨을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더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아니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한국 땅을 일으킨 근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한국인의 근면과 끈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오늘의 한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구나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아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재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기를 원했던 순진한 복음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세움받은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IT 산업과 경제적인 부만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IMB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이 간증하시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 됐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에 크리스찬 인구가 2%가 안 된대요. 100명 중에 2명 이하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98명은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인구 중에 2% 미만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국이 선교한국 아닙니까? 4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자랑하는 한국인데 막상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될 우리의 대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계속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마음껏 죄 짓고 주일 1시간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고로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가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프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언젠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외친 것처럼 그분의 선책 중에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수십 번 반복해서 썼던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Grace is free. 은혜는 공짜다. But it's not cheap.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이와 같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그분의 전부를 드린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와 같은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은혜의 만찬을 은혜 되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해야지 은혜를 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examine himself first.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examine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이걸 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저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없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혹시라도 죄가 생각난다면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딴 건 몰라도 주의 만찬 테이블 앞에서는 절대 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용서하든지 용서를 구하고 떡이나 잔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관계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잔을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이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I made mistakes. 형제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끼친 것입니다. 이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그 자리에 둔 상태에서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케이스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속건제 케이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경우에는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내가 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처리하고 와라.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형제에게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한다든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떼고자 하는 떡과 잔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이걸 알고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떡을 주니까 먹고 잔을 주니까 마신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만찬은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별 미닝이 없어요. 정말 이 만찬이 가치를 가지려면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떡을 앞에 놓고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날 위해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냥 떡 들 수 있겠어요?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잔을 앞에 들었을 때 이 잔이 나의 엄청난 죄악을 씻겨내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먼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체크해 보아야 돼요. 언젠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요. 그 구역장 되시는 분이 주의 만찬을 준비했대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도 한번 같이 모인 가운데서 주의 만찬에 일을 하자. 그래서 준비해온 떡을 제가 보니까 찰떡을 준비하셨어요. 떡집에서 맞춰온 찰떡. 그러니까 그 떡이 찰떡에 중간중간에 콩이 박혀있는 그런 찰떡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 몸이래요. 그럼 콩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뼈래요. 그래서 이왕 먹는 것 주님의 뼈도 같이 씹어 먹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콩이 박혀있는 찰떡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때 말이죠. 로만 캐톨릭처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도 문제입니다. 이 로만 캐톨릭 사람들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떡이 몸으로 변하고 이 잔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 트랜스브스탠시에이션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건 투마치, 그건 너무 많이 과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바른 자세로 드리게 된다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만찬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항상 주의 식탁 앞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만이 그 케이스가 아니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한 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솟지 않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경고가 세 가지 차원의 경고가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면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살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저지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If we judg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그런 뜻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나 스스로 나를 판단을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 혹시 뭘 잘못했을 경우에 첫 번째 판단의 케이스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31절에서는 we judge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인데, 32절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케이스예요.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까요? 주님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은 we are judged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케이스.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반성하지 못한 채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에는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받고도 징계를 받고도 그래도 계속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32절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이게 심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경고하는 것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하여튼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사실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때에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든지 큐티 때 말씀 보시든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저 깠지요 그러는데요, 이 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단계. 그런데 이래도 안 되면 두 번째는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채찍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채찍할 이유도 없어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돌이키면 하면 된다, 그래서 채찍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채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이걸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드는 케이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로들 의지하니 하고 간섭도 없고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프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이걸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할 때 은혜 앞에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에스의 케이스, 에스 아시죠? 에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간발의 차로 야곱보다 형으로 태어난 사람. 진짜 발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되어 태어났어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잠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계승을 받는 자가 장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누구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셔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서려 있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와 같은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쳐다보는 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중에 에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Too late. 늦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지, 놓치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언젠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위에 드리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나를 돌이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린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먹으러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과 예찬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함께 예찬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양보하라, 그리고 용납해주라, 참아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밥그릇 앞에 서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때는 다 점잖은데 밥그릇 앞에만 서면 이성 잃는 분들 계세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난리치. 그래서 앞 사람을 움켜잡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내가 앞장서 가서 먹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오늘 한국 사회의 현주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하며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치기 하는 사람들, 얌체가 있을 때에 꼭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먹으려고 달려가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양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권리를 더 존중해 줄

0: 씻는 마음. 나의 배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는 이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투고 투쟁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그런 뜻이. 이 판단받는다는 것이 평가받는다는 뜻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먹겠다고 할 경우에 어떤 생각 하겠어요? 저들도 별 볼 일이 없네. 우리나 똑같네.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저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너희들이 늦게 먹을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못 먹게 될지라도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게 있나요? 우리의 생명 그분이 주셨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 누가 주셨나요?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누가 주셨나요? 그분이 주셨어요. 나의 건강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기기 위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많고 은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은혜를 받고도 감격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우리 영성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안다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로 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행복이 없는데, 생명과 구원이 없는데 월드류 주변에는 정처 없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의 삶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뜨고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을 바라보시고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 피가 그 주님의 깨어진 상처의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안겼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애가 사라졌다면, 여하 같은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찢어지고 깨어진 그 몸을 생각하고 날 위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십자가 몸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영호 강사의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하늘나라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이해가 잘 가시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쓴다는 이야기하고, 시민권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다는 말이 전부 다 똑같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포뮬라 공식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니라부터 시작돼가지고 구원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곳 위튼에 있는 신학 교수님이 이제 그 제안하셔서 많은 학계 인정을 받고 있는 해설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왜 지으셨고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천지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성전 쇼린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가면 템플, 여러분 우리 성전이라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말로 들리는데 영어로는 템플이에요. 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플, 예루살렘 템플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나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단어야. 그죠? 그 템플에 가면 주로 뭐가 있어요? 딱 중간에 뭐가 있죠? 신상. 그죠? 에이콘. 그죠? 우리 컴퓨터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라, 그 에이콘이에요. 그죠? 에이콘. 형상. 신의 형상 있잖아요. 그죠? 뭐, 절에 가면 부처의 상이 있고, 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아세라의 상, 무슨 상, 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혹은 천지 전체를 이 하나의 성전으로, 템플로 지으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에 가면 템플이 있고 부처 상이 있듯이 그게 형상이야, 에이콘이야. 이 세상 전체에 다른 모든 우주 만물 존재들이 볼 때에 아,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뭐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예배의 공간이고, 그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명을 본래 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이 세계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걸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인간들이 그 일에 실패했죠. 그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순종 안 해가지고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전체, 우주를 만드셔서 거기서 예배 받고자 하시는 창조적 전체, 창조 프로그램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인간이라는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계획 전체가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 때문에 실패한 전체 창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뭐 홍수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얼마만큼 인간이 타락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랜드 디자인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게 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아브라함의 가정도 별로 쉬운치 않아. 계속해서 뭐 헤매고 죄짓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28장 창세기 28장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로 하여금 평안히라고 할 때에 이게 in peace거든요. 평안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이게 이제 헬라어는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in peace 샬롬 가운데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는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야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가면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제대로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 하는 게 아주 애매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그냥 그래도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자 하고 가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들이 하나 없어지고 그 아들이 엉뚱하게 이집트 가서 총리가 돼 있고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가버려. 그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당장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거는 좋다 출세했다 싶은데 이 본래의 목적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는 더 멀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이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 평화롭게 가야 되는데 이 평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딸이 어디 가서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평화를 깨는 게 누구예요? 자기야. 평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 형편이 평화를 허락한다 안 허락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가족 자체가 평화를 깨는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스냅샷, 이게 스냅샷 찍으러 오셨는데 스냅샷처럼 착착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암시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 집에 편하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 다 와가지고 강을 건너기 전에 딱 보니까 뭐예요? 형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형이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편하게 돌아가는 게 결코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형하고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형한테서 내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창세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본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창세기 1, 2장에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 그 샬롬이 다 깨어졌는데 진짜 스냅샷처럼 살짝 지나가는 그 경험이 아, 원수가 되었던 형제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총리가 됐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화해의 이야기가 전체를 결정하는 창세기 전체를 중요한 주제로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스냅샷이 지나가고 메인 흐름은 그렇게 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사람이 아버지 집을 아예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출생 같은데 지나가니까 뭐가 돼요? 종이 돼버려요. 진짜 돌아가야 돼 이제 다시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성이 나와요. 출애굽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생하니까 즉 불쌍하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그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Let my people go. They will serve God. 그래요. 이 serve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섬긴다. 그죠? 아시죠? Service, worship service가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재미있게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뭐 파리도 나오고 막 뒤집어지고 하는데 뒤에 가면 좀 지겨우시는 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쭉 많이 임하는 그러서 출애굽기가 감동적인 마지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그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다시 예배하는 공체를 만드시는 그 긴 사역이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출애굽기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창조 계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그것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하나의 단위로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패턴이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을 이끄는 전체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에 식양을 만들고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과의 언약을 만들려 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백성들이 뭘 해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 다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런 위기가 다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모세가 나서서 저를 멸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그 중보자 때문에 마음을 돌리시고 이 계획이 캔슬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성막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압축적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걸쳐서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스스로의 죄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엔샬롬, 피스 가운데에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정말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핵심 주자가 대표 선수가 다윗인데 다윗 스스로가 간음의 죄를 범하고 다윗 스스로가 살인의 죄를 범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의 죄와 광야의 금송아지 죄와 다윗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자신의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지어서 완공하던 날 밤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우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들, 기뻐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바벨론 노예로 있다가 야 우리도 성전이 생겼어 굉장히 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옛날 성전이 너무 화려했는데 웅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구나 하고 우는. 이게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됐는가 아닌가 하는 거는요, yes or yes and no예요.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해방이 아직 안 됐어요. 성경이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이 창세기 1, 2장에 의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던 그 여호와의 큰 영광,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 그죠? Yes and No를 가진 채 역사가 쭉 흘러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순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포로에서 해방이 못 된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페르시아의 영향하에 살다가 헬라 제국, 로마의 압제하에 살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난동을 부릴 정도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이 큰 성전이 주어지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온 만국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 예언을 꿈꾸는데 그 예언도 예수님 때까지 성취되지 않은 채로 아주 초라하고 능력 없는 그죠? 피폐한 그런 종교적인 상태에서 이제 AD 시기로 예수님 시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요 스케노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이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그 사명이 이제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님 한 분에게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와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는 그 계획 그리고 그게 인간의 죄로에서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려는 그 계획이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전에 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 창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인덱스처럼 끌고 갑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시던, 그죠? 빛이 있으리라 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창조의 첫 번째 창조의 그 사역이 있었고, 바로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더 중요한 재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에는 몰라요. 아주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인데,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옛날 성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e is a new creation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외우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원어에 보면요. 이 he is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 원어는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의 독특한 점인데 이게 없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옛날 사람들은 이 문맥을 잘 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나 이 말은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여기 없을 때에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There is a new creation 이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 전체가 새롭다는 거예요. 그죠? He is a new creation은 뭐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나도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이 세계 전체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웨브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JBBN 한국어 방송은 일체 광고 방송 없이 오직 말씀과 찬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영감 있는 말씀들이 모든 청취자분들께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믿으며 아울러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역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8가지 언어 방송별로 제작되어 있는데 지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함 크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알리는 일을 통해 방송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0: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관계로 서로를 비방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는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사람이 COVID-19의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과도 조금은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나병 환자들은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자로서 지금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낮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록 멀리서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에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10명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단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 10명은 아마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만남에 반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병 환자 10명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멀리 서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히 소리만 높였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 10명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 구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이란 가엾게 여겨서 도움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함을 듣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하게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였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0절에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은 나병한 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 들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명의 나병한 자들은 아직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라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아직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치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치료를 경험하였고 제사장에게 보였을 것이며 가족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치료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마음에서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를 먼저 치료해 주시면 제사장에게 보일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성령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때 말씀대로 살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먼저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상한 마음, 낙심된 영혼의 치료와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 10명에서 한 사람으로 그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똑같이 다 치료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것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말을 했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급받은 아홉 명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치료받은 아홉 명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고 영혼의 질병은 그대로 가지고 사라진 아홉 명. 육체의 건강만 얻고 영적인 풍성함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린 아홉 명. 육체의 치료만 경험하고 영적인 치료와 회복을 맛보지 못한 어리석은 아홉 명. 그렇다면 이 아홉 명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치료와 회복을 경험했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리.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용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받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 생활에 풍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10명의 사람 중 9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감사한 삶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일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저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약속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이며 영속성인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성취되어지는 것 같고 헛된 몽상처럼 취급되고 핍박받게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I am 메시지. 오늘 현재 일하신 하나님.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0: 아멘.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킴벌리 커버그가 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이 주옥 같은 시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시 일부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아,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일부러 이제 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걸 추임새처럼 제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곤 하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은 마음에 그 공감이 되는 것이 뭐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인생이 다 그러실 거예요. 아, 지금 알게 된 이거를 조금만 더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아, 이걸 조금만 내가 빨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급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그 회한이라 그럴까, 그 후회스러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요,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회한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알면 좋은 걸 놓치고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시를 프린트해가지고 여러 차례 갖고 다니면서 읽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지식이 있다면 그 마스트 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키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건물 전체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트 키가 있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지식만 알면, 이 지식이 내 인생에 그 마스트 키를 제공해 줘가지고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지식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쭉 읽다가 불쑥 제가 떠올려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지식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안다는 것은 이거는 나머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내 인생은 딱 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게서 지식으로, 참 지식으로 이해되던 전, 이해되던, 이해되기 시작한 이후, 이 둘로 내 인생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잘 정리가 되고 나서 부족하지만 저도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느냐. 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그런 마스터 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 물론 이 2절 말씀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만 저는 이거를 내 개인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많은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제가 발견하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혼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세 가지 개념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두 묶음입니다. 앞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허감이 또 다른 한 묶음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혼돈과 흑암이라는 묶음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절을 영어 성경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으로 보니까 이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Formless and empty. 그러니까 지금 그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이게 카오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formless.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혼돈이라는 거는 이 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 삭막한 상태 이렇게 그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욥기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기름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거친 들이 원어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혼돈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이미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혼돈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공허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empty라고 나오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공허가 영어에 empty라고 나와 있는 게 참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게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그 즈음에 그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쓴 공허함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 그 책에 제가 참 그 불쑥 깨달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거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공허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공허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mpty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게 불쑥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허하다는 게 이게 영어로 empty라고 하는 이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하는데 이 공허가 empty라는 거하고 이 두 연관성이 그 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둘 있는데 하나는 감기고 또 하나는 공허함 아닙니까? 아까 1부 때 이게 빵 터져가지고 내가 이 감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다음 예배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없던 걸로 하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 이거는 불청객이에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은요, 그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쓴다고 혹은 뭘 갖춘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여러 다양한 그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내 인생에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함, 허무하고 허전하고 참 우울하고 이런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제가 500명 중에 전교 490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인생이 뻥 뚫린 것 같고 허무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막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막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치면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이게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되니까요. 사업에 실패한 분도 만나고 막 지금 막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고요. 또 500명 중에 490등 했던 성도도 만나고 전교 1등짜리도 또 여러 만나거든요. 제가 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나고 인생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던 게 이거는 490등 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이고 전교 1등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면 없어지고 실패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 MT가 아니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는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모든 인생. 제가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공허감이 더 커 보이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건 분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MT, 이 공허의 상태고 또 인간이 청하지도 않은데 찾아오는 이 공허감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MT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불청객, 내 마음을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이 빈 이 자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이 늦어졌거든요. 막 계속 선보고 이래도 이상하게 그 참 저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아가씨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결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각 때는 그 30대 제가 33살 12월 달에 결혼하기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막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서 난 그 장가를 못 가서 그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억지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장가를 가게 됐는데요. 장가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없어지나 하더니 또 이 뻥 뚫린 그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워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가 없을 때는요, 아이, 집안에 뭐 애 울음소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그냥 셋이나 낳아가지고 그것도 막 엄청 부산한 애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이 허전한 빈자리,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꾸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뭐 한 30명 모일 그때나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은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사람들에게 거의 뭐 치여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아세요?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인 제가요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고독한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영어가 MT라고 하는 게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빈자리는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M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그것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묶음이 뭐라 그랬죠? 흑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경에는요 이 빛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될 때가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흑암, 어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것 이걸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언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거는 이제 악한 걸 이렇게 어두운 허감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설명할 때 허감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그 시대의 타락을 탄식하면서 쓴 글 중에서 예레미야 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악을 행하기에는 막 눈이 바짝바짝거리고 막 그냥 막 동작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이런 타락함을 지금 탄식하는데요. 바로 그런 상태를 그 다음 23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타락한 그 시대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수많은 교회에 저 같은 목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는요 바로 그 내면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타락과 불신앙의 상태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인 혼동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묶음, 참 가슴 아픈 부정적인 두 묶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너무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 대목은 바로 그 다음 나옵니다. 자,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알을 품다, 부화하다, 그런 단어에 이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됩니다. 한신대 김익원 교수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날 짐승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영이 혼돈의 물을 품고 있었고 그 어느 것도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상태를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특징지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알을 품듯이 마치 그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창세기가 이게 언제 써졌는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로 노예로 신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그 이집트의 종살이가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삭막함, 고통, 늘 공허하고 늘 허전한 상태. 게다가 왜 이 430년 이집트 종살이가 그들에게 흑암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뭐 요즘으로 치쳐도요 인간의 수명이 뭐 길어봐야 80, 90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로 애굽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때 종으로 태어났는데 날때 노예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아닙니까? 그게 허감 아닙니까? 허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인간은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감은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차단된 상태. 저는 이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그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왜 제가 감동을 받는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요, 처음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20대 초반에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한국에 대학교 2학년만 마치고 미국 대학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할 미국 대학을 뭐 졸업할 실력은 뭐 그 다음 문제고 입학할 실력이 안 나오니까 그 영어를 이렇게 못하면은 든든한 후견인이 있으셔가지고 막 돈 막 장학금 대주면서 그냥 랭귀지 스쿨부터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학비 대줄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면 막 몸이라도 튼튼해가지고 막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노동이라도 하고 살으면 살아날 길이 있을 텐데 몸은 또 무지무지 약해가지고 맨날 쌍꺼피 터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이거 설교하면서 얘들아 이런 상태인데 이거 뭐 어떡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맨 앞에 앉은 한 녀석이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싶었는데요. 아, 제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걔 말이 너무 질린 거예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무것도 이게 한 줄기 빛도 안 보이니까. 아, 진짜 오죽하면은 그 충동적으로 정말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던 제가 그런 절망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초점이요. 아,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다 거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감동은 딴 데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던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이 돼 있었는데요. 한 34년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몰랐던 게 뭐예요? 내가 몰랐던 게. 그런 철저하게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였던 내 20대였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난 홀로 떨어진 인생이다. 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에 빠졌던 건 내 착각이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내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꼭 제가 이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들어보고 아, 난 지금까지 나 부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 하나님 이거 뭐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거 뭐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 이 뻥 뚫려 있는 이 메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미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내가 상품 고르든 부처님 택할까? 알라신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이미 택함받은 이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자각.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윤택해졌을까? 저는 한때요, 한국으로 서너 살 때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싫어가지고요, 시카고 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렸습니다. 보니까 그게 그 동해 그쪽이더라고요. 주로 바다는 서해를 갔습니다. 중국 쪽이 보이도록. 요즘에는요, 제가 시카고를 방문하면 꼭 그 265불짜리 원베드룸 바퀴벌레가 막 그냥 불타키면 나오고 하던 그 인도 사람이 많던 그 100년 된 목조 건물. 거기를요, 꼭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제가 가봐요. 아, 내가 여기서 그렇게 절망하던 데구나. 또 그 시카고 막 한번 그 추위가 닥치면 영하 20도 30도씩 되는데 차도 없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그렇게 그 일하러 다녔던 그 추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왜 제가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집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절망이든 허감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날 안고 계셨구나, 품고 계셨구나. 제가 왜 창세기 1장 1절이 마스트키가 되는지, 2절에서 말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알을 품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를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주셔서 이 사실이 자각되어지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정말 딱 한 가지만 권면을 하라고 그러신다면요, 저는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허함은 내가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메워지는 거 아니고, 명예를 가진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고, 막 예쁜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청객, 죽을 때까지 맞이해야 돼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감, 목마름, 이걸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게 찾아오는 이 불청계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하나님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걸 목마름, 동경, 공허함, 그리고 안식과 행복을 찾아서, 이런 제목의 책에 보니까요, 그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자 제럴드 메이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20년 정도 귀를 기울여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20년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런 목마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면담하고 자기가 20년 그렇게 하고 내린 결론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음에 이 공허함, 목마름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 찾는 도구로 이거를 활용하자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 여러분 그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이라는 그 제목의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옥 같은 그 문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이 문구를 제가 옮겨 적어가지고 들여다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제 목소리는 감흥이 없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여러분, 인생을 그 이력편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력편주,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조각배. 우리의 무지가 뭡니까? 우리의 미련이. 그 태평양 바다로 치면 그 나뭇잎 같은 작은 조각배 하나, 이건 나 재산이라고, 이게 내 경력이라고, 그거 하나 올라타고 노저으면서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 조각배 하나 타고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 갖춘 것처럼 그만을 떠는 게,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인력편주, 이 작은 조각배 안에 노젓기를 하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노를 놓쳐버렸더니, 쓰라리 실패 때문에 마음이 아팠더니 비로소 넓은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경쟁사회 막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경쟁시키는 이 세상에서 잘못 태어나가지고 막 끊임없이 대학 입시, 취직, 결혼, 막 성공, 지금까지 목마르게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느라고 우리가 놓쳐버린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길은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데,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실패하며 그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기왕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눈물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본능의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목마름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공허, 이 목마름, 이걸 하나님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그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 이게 영어로 empty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empty의 부정적인 측면이 공허함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마스터키를 받고 나니까

윤택하겠습니까? MT가 하나님이 없는 MT는 허무로 흘러가는데 십자가로 하나님이 계시는 MT는 기대감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 언제 채워질까? 언제 완성이 될까? 그래서 저는 시편 42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MT,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1990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미국 조그만한 비즈니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사시는데 다 멀리하고 저 혼자만 여기 경기도 용인 양지에 어느 산중턱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들어갔던 그 해에 이 시편 42편 1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아, 지난주 보니까 제가 부르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훨씬 은혜로워가지고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족 떠나 그 산중턱 신학교로 가서 많이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왜 운지 아십니까?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 생활을 내가 처음 하고 있는데, 그 산중턱에 신학교가 있는데, 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웠는데, 분명히 내려놨는데, 움켜질 때 채울 수 없었던 이 허전한 공허한 빈 마음이 가득가득 메워지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제가 이 알량한 몇 가지 한 30분 알량한 이 좁은 소견으로 몇 마디 던져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마스트 키를 가지고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무리 애를 써도 메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꽉 채워지는 이 느낌이요, 이 꽉 채워지는 이 충만함이요, 요 바로 며칠 전인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한 새벽에 한 3시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한 4시면은 뭐 거의 다 일어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 사람 다 멀리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 내 인생은 막 그 시간이 난 제일 좋아요. 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최근에도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라는 그 책을 읽는데 그 앞부분에서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그 시제예요. 이 현재형,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책이 강조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책 부제가요,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예요.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 속에 혹은 상상 속에서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살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한다.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0: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풍성하고 역동적인 삶이 된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I am 메시지, 오늘 현재 일하신 하나님, 오늘 현재 이 뻥 뚫린 내 마음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찬양 하나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 이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소개 못해드리니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요 근래에 그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한 자매님이 눈물의 메일을 보내왔는데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그 절망감 때문에 원조교제를 하고 율락업소에 빠져있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는 그 눈물 나는 이런 사연의 편지를요, 이런 메일을요 얼마나 자주 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고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 현재 일하신 하나님, 너 죽으면 인생의 목마름 해결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이 허전한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앞에 소개드렸던 그 율락업소에 다녔다는 그 신실한 자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눈물난 놀라운 현재 I am 메시지로 변화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체 상영일을 하지 않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방송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태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7번째 시간. 장로교 동로회의 출범은 네 개의 장로교의 통합된 구성체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남감리교와 북감리교의 연합이 사실상 무산이 된 가운데서 네 개의 장로교의 연합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 당시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서양에서 들어온 네 개의 장로교가 있었습니다.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와 호주 장로교였습니다. 그중 가장 교세가 큰 것은 북장로교였습니다. 당시 북장로교는 입교인이 1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교세를 넓혀가고 있던 남장로교회도 1907년을 전후로 해서 급성장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함경도 일대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오던 하디 목사가 소속되어 있던 캐나다 장로교도 같은 시기에 성장을 하게 되죠. 모든 선교회들이 바로 평양 부흥운동을 계기로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0: 바로 이것이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 미국의 두 선교회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는 일본이 상대하기엔 버거운 상대였다. 때문에 교회를 세우며 인도적으로 나가고 있던 각 선교회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흉에만 지나지 않았다.
2: 그래, 만약 이번에 조선인들의 노예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수장은 누가 될 것 같은가?
3: 아마도 마펫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마펫? 마펫이라면?
3: 마포 삼일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이요.
2: 그 자가 노예의 수장이 될 것 같다 이것인가?
3: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캐나다 선교회와 남장로교 선교회 등에도 신임을 얻어야 하는데 마포 삼일 그 자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하디의 도움을 받고 있던 캐나다 선교회나 이곳 장디언 교회의 이기름 등은 다른 선교회 등의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
3: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장로교가 노회를 만들면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겠지.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인데 그러지 않겠나? 감리교의 연합이 깨진 상태에서 교회당 놈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
3: 지금은 아니어도 감리교 놈들은 힘을 규합하려고 할 겁니다.
2: 그러고도 남겠지. 문제는 어떻게 저들을 와해하느냐 이것인데 어떻게 와해한다?

0: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 선교의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랬던 노예를 조직을 하다니요.
1: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시련들을 다 이기고 이렇게 노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0: 그야 이럴 말씀입니까? 현지인들을 목사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현지인을 목사로 세우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대안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이런 결실을 맺다니요.
1: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더욱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의 부응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0: 아며 기적을 일궈야 하겠죠.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본국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이곳으로 보낸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을 해봅시다.

0: 장로님, 노회가 만들어지면 누가 노회장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되시는 거이 맞습니까?
1: 우리 교회당의 이기란 목사님이 아니면 그렇게 되시가 뛰어 어디 인물이 있습니까?
2: 평양 선교를 전국 교회 중심으로 넓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되시는 거이 유리하시가 뛰어.
0: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노회장이 되지 않고 외국 선교사들이 노회장이 되는 것이 나중에 괜찮을까요?
1: 아이, 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0: 아이, 뭐 언젠가는 떠나실 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외놈들 때문이라도 내일 당장 떠나게 되는 날에는 억합니까? 그럼 노예고 뭐고 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2: 그저 그런 말씀 마시라요. 그분들은 우리 조선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노회가 만들어지지만 나중에 몇 개가 더 생기고 우리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지고 감리교도 총회가 만들어지면 이 땅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설 겁니다. 꼭 기록해 되고 말 것입니다.
3: 1907년 9월 평양거리는 술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장대현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4: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요.
5: 뭔데 또 그러는가?
4: 글쎄, 장로교 공의회에서 이번 9월 17일에 드디어 노회 구성을 위해 모인다고 합니다.
5: 뭐야? 그게 사실인가?
4: 지금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5: 어디서? 어디서 모인다고 하는가?
4: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5: 장대현 교회? 끝내는 그 교회에서 일을 터뜨리고 마는 것만 그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은 무엇입니까? BBN 한국어 방송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BBN 한국어 방송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듯이 BBN 한국어 방송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에서 33장 말씀입니다.
4: 제 30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2: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지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지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4: 제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귀로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유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려리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것과 양대에 풀먹는 것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5: 제 33장 화 있을 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결을 인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괴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탈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에서 3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우리가 요즘 신명기서 5장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금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광해에서 이 사람들은 태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모세가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계명,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또 그에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넣기도 하고 또 4계명까지 이렇게 넣기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매기 목사님은 5계명을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부모에게 이렇게 더불어서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식은 그의 부모를 그러므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부모된 사람은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민족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식으로부터 공경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효가 무너지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들을 지키며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이 명령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계명인데요. 5장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살인하다 요 표현된 그 히브리어는 라짜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라짜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의 계명인 그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계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 음모와 분노, 개인적인 원한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 범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계명은 전쟁에 의해서의 살상 행위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족속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베트남 전쟁이 한참 되고 있을 때 이 매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베트남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청년이 월남 땅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에게 상담하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에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그를 찾아 죽이고자 그곳에 간다면 그건 살인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논하는 대목에서 좀 더 여러분들과 자세히 다루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 매기 목사님의 요 예를 들은 것으로 접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인을 금하는 여섯 번째 계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넘어갈게요. 다음 7계명입니다. 7계명 5장 18절인데요. 이 7계명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금 성의 혁명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지나친 만큼 성적 유혹을 자극하는 광고라든가 매체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음란죄는 오늘날 이 나라를 타락시키고 있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너무도 타락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없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접대 경제라는 명목에서 믿는 남성들에게도 이 제7계명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뭐 생각되고 뭐 이렇게 접하게 된다고들 이야기들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거죠. 8계명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슈퍼마켓이나 이 은행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금품을 강탈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탐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셨죠. 즉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도적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계명, 10계명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서 이웃을 해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금권과 권력이 무서워 위증을 하는 것은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소행이 되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나 종들을 탐내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어찌 보면 라이벌 회사의 직원을 빼오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좀 긴 말씀을 보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은 상당히 위험 있고 백성들에게는 공포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간절한 축복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율법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욕탕 안에 있는 거울은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그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울이 그것들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주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더러운 오물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물로 닦아내야 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오물을 씻으라는 동기를 유발할 뿐이죠. 율법 우리에게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윌리엄 쿠퍼는 이런 시를 썼죠. 임마누엘의 피로 이룬 셈이 있네. 누구든지 그 피로 씻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해지리 라고 말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이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간 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이죠. 따라서 신명기에서는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서 이루신 사랑의 결정체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실 때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와 같이 앞서서 몇 절 소개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9절,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데 만약 신약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좀 다를까요? 그건 뭘까요? 그 차이점이란 신약의 사랑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주님의 구원사역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성취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 7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서 십계명이 반복되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6장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1절 2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 또 여러분 순종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자세는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입증된다고 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는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했거든요.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했는지 아시죠? 사무엘은 사무엘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사울을 꾸짖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대한 일은 주 안에서 있는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놀라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고받는 영어 인사가 있는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요즘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인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인사가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이 인사를 하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 인사보다는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가 지금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영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드들을 조사해봤더니 100개 중에서 1개 정도만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대다수는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한때는 기독교가 무척 강했던 나라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명맥만 겨우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보다는 좀 낫지만 예전에 비하면 기독교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 간의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동성연애인데 미국은 이제 그것이 합법화되었어요.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는데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기독교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마다 캐롤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신이 났고 또 성탄이 기다려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리에서 캐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음악을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백화점도 함부로 음악을 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전처럼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카드 보내기도 많이 보냈고 받기도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카드 잘 안 보냅니다. 이번 겨울에 제가 지금까지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는 3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지연 A자매인가? A인가 B? 나 헷갈리는데 이지연 B자매가 씁니다. B 맞죠? 하여튼 이지연, 우리 교회 이지연 자매가 둘이 나오니까 이지연 B 자매가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 카드 준 것까지 하면 제가 네 개 받았어요. 우리 이지연 자매가 준 카드는 요거예요. 이쁘죠? 근데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조그만 카드고 여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늘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쓴 정말 조그만 카드인데 정말 기분은 좋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카드 잘 안 보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바로 보내다 보니까 카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문화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카드 보내고 하는 이런 것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어떤 날인지 그거 모를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 중에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지? 아이들에게 물으면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이요. 그렇게 얘기할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클로스만 부각되고 뭐 자기들끼리 기분 내는 그런 날로 지금 변질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이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기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묘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의 의미는 놀라운 분이다, 경이로운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기묘자를 wonderful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onderful이라는 의미 아시죠?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놀랍다, 경이롭다 하는 이 말로 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뭔가 하면 마하샤바, 야타브, 그리고 필리. 이 세 단어가 이제 경이롭다, 놀랍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서 필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이사야 2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기 기묘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기묘하다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안 써요. 사람 중에도 여러분 뭐 놀라운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기묘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필리라는 단어는 어쨌든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사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묘하시다,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에 쓰고 있는 히브리 단어도 이제 필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펠레입니다. 펠레는 이제 필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9장 6절 말고 또 다른 곳에도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2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속였는가 하면 나는 기묘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묘자라고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기묘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고 정말 경이로운 분인데 예수님의 무엇이 그렇게 경이롭고 그렇게 놀랍다는 것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출생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부부에게 아기가 들어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몇 년 전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가서에 기록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도 기록되어 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기록되어 있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700년 이전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 오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들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해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힘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생명이 생겼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뭔가 하면 요셉의 씨는 전혀 그게 섞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전에 없던 별이 하나 또 하늘에 나타났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이죠. 그전에는 그런 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별 따라서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었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놀랍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하늘에 별이 하나 떠오른 것도 참 신기하고 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참 흥미로운 사실이고 모든 것이 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의 삶이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찾아보면 흠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흠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완전 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점, 단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인격적인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주님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룟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분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계속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결국 내주고 말았는데 또 이 빌라도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라도도 역시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었다. 죄가 없는 분이었다. 완벽한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정말 탁월했어요. 정말 놀라울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탁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뭐 학교를 많이 다닌 분도 아니고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목수로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정말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장애인들을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예수님은 노도 광풍을 잠재우기도 하셨고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말씀 한마디 하시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병자를 쫙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잠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또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 죽음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는 제9시에 운명하셨는데 돌아가시기 3시간 전부터 사방이 캄캄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부터 54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 이런 일 일어납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정말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예언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또 죽은 뒤에 그 시신은 어떤 묘에 안치될지 거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약 700년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었지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분명한 증인이 있으면 그거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우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해자였던 지독한 박해자,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박해자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증인들이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3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살아난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것이 사도들이 외친 메시지였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증거하느라고 한결같이 고난당하는 삶 살았고 한결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박해자 바울이에요. 박해자 사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고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삶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그러다가 결국 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죠.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분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느 날 누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것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기묘자인지 왜 경이로운 분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까지 정말 경이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고난, 고통당하며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도 있고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선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인간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 가질 수 있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미래를 믿고 오늘의 불가능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인 기름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 놓여진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0: 바울이 아우레마고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인간 예수의 모든 공적 사역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숭고함에는 큰 이견 없이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부활입니다.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참 인간이자 참 신이셨습니다. 이에 그분은 신적 권능으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먼저 그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으며,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두려움에 십자가 아래에서 일찍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거기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의 발 앞에 굴복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 시간과 공간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김정은이가 예수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누구 발 앞에 지금 굴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예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 뭘 해요? 내 몸 누구예요? 그런 거 하나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재산 누구예요? 대답 안 해요. 이럴 때는 곤란하니까. 당신 시간 누구 거예요, 찬양대? 내 시간이에요. 뭘 예수를 믿어요? 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전혀 굴복 안 했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제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날을 꿈 안 꿨어요. 보세요. 암소와 곰이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 정말로 사자가 풀 먹고도 잘 사는 사자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뭐가 없어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요. 근데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뭐 달라고 했어요? 힘 달라고 했죠. 힘 달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 나라예요. 큰 자 강한 자가 차별이 없는,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그래서 한 몸 된 사랑을 나누는 그게 메시아의 나라인데 세상에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에 나온 그 예수가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분이 정말 성에 나오는 그분이 맞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십자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 갈릴리 나사렛 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믿었기 때문에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경에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이 없어요. 해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상함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해됨과 상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나라 모형이라면 하늘나라 모여라.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로로 또 해함과 상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서로 성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넓푸른 교회면 뭐,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 해요. 다른 데는 외식적으로도 친절이나 하죠. 바나바 훈련을 받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으면 외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 맞아요. 끼리끼리 모이고 차별하고 수근수근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넓은 게 왔더니 사람들이 하도 거칠게 말을 해서 감당이 안 돼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거시게 말을 해놨던지 얼마나 거칠게 말을 해놨던지 얼마나 툭툭 던져주었던지 마치 자기는 진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보다 낮은 십자가를 지으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는 나라.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맛이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보세요. 남전도에 그 원래 하려니까 청년하고 제가 겹치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큰 교회만큼 자리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모일 때요, 전도회 원래 모일 때 서로 싸움 쟁탈전 합니다. 1교육과는 2교육과 누구, 3교육과 누구 이래가지고 싸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사람이 가서 딱 자리 잡습니다. 이건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건 우리 자리예요, 이거. 그냥 바닥에 하면 안 돼요? 그냥 복도에 섰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능력 있는 자로 치준다니까. 와, 우리 회장님 전도해야 되면 최고다. 자리 제일 좋은 자리 확보했네. 이게 뭐예요? 원래를 안 하고 말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형이 이만자가 맞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찾지 마세요. 제가 쭉 읽어드려요.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 방금 찾았고요. 예레미야 2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누가 온다고요? 다윗의 가지에서. 시편 89편은 정말 메시아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어디서 나오세요? 시편 89편에서. 사무엘하에서 이어진 다윗 언약을 시편에서 그대로 내가 너의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여러분, 다윗의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계속 갔어요, 안 갔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400년 동안 왕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89편은 찾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시편 89편. 이 시편 89편 한 편만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절, 89편 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자,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할 때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게 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경고한데 뭐에 대해서 인자고 뭐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약속에 성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를 성실하게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에게 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급전되는 거예요. 옛날 시편에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38절 보십시오. 38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3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적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 된다는 거 문자 들어보면 맞지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바벨론에서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걸 하면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 약속 다 지켰다 그래요. 이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정인의 달같이 해와 달처럼 하나님의 약속 경고하다는 거죠.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위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 그런데 다윗 역사 속에는 망했잖아요. 바벨 포로 잡혀갔을 때에 다윗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벨 포로에서 70년 돌아왔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바벨론 제국, 그 위에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메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윗의 왕위가 어디에 이어졌어요? 아직까지도 다윗은 왕위로 앉은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사무엘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89편에 그 그리스도가 갑자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뭐요? 놓아서 물리치셨대요. 아니 왜 다윗 언약은 신실한데 하나님은 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노하셔서 물리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눈이 보일까요? 뭘까요?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 고진감내로 본다니까. 그죠? 고진감내로. 아, 왕이 되려면 좀 고생했다가 나중에 왕이 되게 고정도로 보지. 그리스도의 끊어짐,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다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죽음 우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에 달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하는데 네가 달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문자층에 갇혀있는 겁니다. 문자층에 갇혀있으면 그리스도의 끊어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구약에 그리스도의 끊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왜?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로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모세의 수건이 찢겨져서 이 구약의 그리스도와 이사야 53장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고진감대로 본다니까요. 메시아를 안 봐요. 이사야 53장 고난장도. 마찬가지로 시편 80 그렇게 다윗의 언약에 대한 찬송의 내용인데 다윗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워하시네 그의 관을 땅에 먼저 던져 욕되어 관은 왕관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서 다윗 언약을 미워서 왕관을 던져버린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보면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지는 얘기를 시편 89 다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원수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다윗 왕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완전히 그리스도가 끊어졌죠. 그리스도가 땅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혼이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시편 89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근세에서 건지시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에 인자해요? 자기 백성에 인자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한 그 백성은 성실하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성실한 그 인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에서 끊어질 때의 이 고백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고 끊으신다니까요. 그 버리짐과 끊어짐이 우리에게로 버려져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에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그게 오늘 금요일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도 그 헛다닌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여러분 마귀를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려 기뻐했다. 네 나이 몇 살인데? 50도 안 돼버린 네가 아브라함 봤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 이기 전에 있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게 유대인들이 문자로 본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 비방 어떤 비방이에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한 거예요. 땅에 끊어졌네? 다윗 왕이 끊어졌네? 십자에 죽어버렸네? 메시아로 하더니 끝나버렸네? 비방을 받잖아요. 침 뱉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완성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수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들은 자기 배를 섬겨요. 자기 욕심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비방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그랬는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받아 죽이라고 거기에서 침 뱉고 돌아선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끊어져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끊어져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앞장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침뱉고 모욕하고 죽여버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래 몇 사람은 뭐라 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유대교 그럽니다. 아직도 못 벗어나세요. 유대교에서 못 벗어나세요.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하니까 방장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그렇다면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로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 보고 하는 말 같죠.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다윗 안에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전 1장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보는 거죠? 여호와도 보고 또 누구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 거예요. 여호와가 주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여호와로 안 하고 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그 사도들이 참고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0년 전에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 그 70인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로 못 부르고 뭐라 불렀어요?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마태복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주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분. 주는 유일하신 한 분인데. 그죠? 주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다라고 하니까 네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11편에 주가 몇 분에 벌써? 두 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거 몰랐어요? 다르게 해석하고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봐요. 맞아요? 그 예수님 언약을 완성하시고 나서는 주께서 내 주, 그럼 주님이 따로 계시네. 그럼 주님이 두 분이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 뭐 하지도 않으세요. 이거 시편 110편 너무 잘 아니까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한 영원한 제사장을 해버렸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한 110편 4절에.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시 후손이 되겠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한 절만 딱 들어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봐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돼요. 다윗의 혈통 부인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오셨으나 이미 그리스도 그 선지하시는 이미 천지창조 그 선지에 자존하시고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을 지으신 분이에요.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 아브라함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많지. 그 엘이에요. 일반 명사. 엘.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진짜 엘,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 공부할 때 누가 알았어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다가 왕이. 그죠? 환란을 당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누구예요 그 사람? 므낫세.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악한 왕이 마지막 환란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므낫세는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아, 이 좋은, 나에게 좋은 신을 다 챙겨서 섬겼는데, 그 신들은 가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므낫세가.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죽었어요. 강도도 어떻게 했어요? 평생 강도 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란 말이죠. 히브리스 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보겠습니다. 아, 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신약성경 히브리스 1장 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본체는요 또 어디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이게 신비잖아요. 초월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자, 이 높으신 일, 높은에 계신 분이 누구냐?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요거 시편? 요게 무슨 말씀이에요? 110편? 1절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네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발등상 만들어버릴 때까지, 니는 어디에 앉아있어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전부 다 발등상 포스터를 발로 밟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이에요? 빛난 주석 심판이에요?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원수를 이기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이미 시간을 빼버리면 시간을 빼, 이 세상의 모든 마귀나 마귀를 따라하는 원수들은 이미 어디에 굴복된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굴복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 시간과 공간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김정은이가 예수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누구 발 앞에 지금 굴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예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 뭘 해요? 내 몸 누구예요? 그럼 하나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재산 누구예요? 대답 안 해요, 이럴 때는 곤란하니까. 당신 시간 누구께요, 찬양대? 내 시간이에요. 뭘 예수를 믿어요? 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전혀 굴복 안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자, 네 원수들 다 네 발 앞에 내가 굴복시킬게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이게 묵시적으로 언제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질 때 모든 원수는 그 앞에 굴복돼요. 죄와 사망이 굴복했어요. 마귀가 굴복했어요.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해서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를 부인한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 완성을 부인한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그래서 이 세상 점차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발 아래 들어갈 거예요. 그 심판의 발 아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장녀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수근수근 하는 거 그거 다 버려두고 제가 이혼해도 교회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혼한다고 못하게 부끄러워서. 그게 진짜 복음 받은 거 맞아요? 그 복음 믿은 거 맞아요? 여러분 복음 들었다고 한 20몇 년 이렇게 다니다가요. 한번 해보시든지 시험 삼아. 막 이혼했는데 멀쩡해 나와. 어제 부부 3회가 눈에 시프리 멍들어서 뭐 나와가지고 아씨 어제는 사업마다 내 신랑 때 대들 한 대 맞았다고 눈 시프레가 그냥 해가 교회 앉아서 자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건 자기 삶 다 날아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 같은 창녀가 정말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료갑 깨들어 그 발에 붙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에 입맞추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다 꿇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안 꿇어봤죠? 진짜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있다면 많이 용서받은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 무릎을 꿇어요. 그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발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림?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데? 동네에서 알아두는 더러운 여자 장녀예요. 그런 장녀가 예수님 발 만지는데 예수님 가만히 내버려 두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와서 네 나한테 뭐 해줬노?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감남녀도 하나 안 부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주님의 용서를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추는 그게 예수님의 발등상에 안 밟히는 자들이 고른 자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지 잘난맛으로 살고 자기 자존심 챙기면서 살고 자기 이름 위에 살았다면 이건 예수님의 발등상에 밟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원수들을 네 발 앞에 밟아버릴 때까지 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면 이미 십자가로 모든 만물을 발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이 다 지금 누구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복종 안 하죠. 아니 뭐 나쁜 사람들이 놔두고 우리도 지금 복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마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십자에 죽으신 예수님과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져주시라고 전부 다 굴복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도 성경책에 손은 놔두고 예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 손은 닫고 손 얹고 그 뭐요? 선사잖아 미국 대통령. 그래 놓고는요 퍼스트 아메리카 그랬단 말이에요. 약한 자 지금 다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아 트럼프가 되면 우리 좀 힘있게 해주겠구나 전부 엉터리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 사자와 어린 양에게 뛰어노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굶어 죽는 사람 식량 안 버리고 주면 다 먹을 수 살 수 있는 미국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다 먹을 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계 강대국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힘을 원해요. 대한민국이 전부 그쪽을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종에서 뭘 얻으려고요? 그 용서 그 사랑을 얻으면 되는 건데 뭘 얻으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마땅한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보여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에 복종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에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만 만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지금 심판받는다. 이미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발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그 십자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온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잠시 말씀 드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 그랬다. 아브라함 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다. 미쳤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결론 내리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면서 이 역사 속에는 안 보여요. 뭐로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복종된 것이 용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이겠어요? 주님 재림 하시기 전에 주님 재림 하시기 전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선재하신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말씀이었고 그분을 내가 살해한 죄인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아까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출 시지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다윗은 이미 주라고 고백했고 아브라함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을 초월하는 이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여만 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만으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초 위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나야 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성경대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성경대학은 미국의 복음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강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바로 원하시는 과목을 택하여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 열쇠고리에는 휴대용 전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쓸 일이 없고 또 낮에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그 빛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집안이 정전이 되었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전등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작은 전등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더욱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내는 그 빛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0: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 방송은 이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글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하지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전도의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내야 하듯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탁이요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언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는 란이 있는데요. 그곳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피루즈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은 종종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여러 종류의 어둠을 두려워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두려움으로 인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는 마음을 흔드는 이러한 말씀을 알지 못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답니다.
1: 젊은이, 자네에게 계시할 말이 있네.
2: 아, 예, 이맘님. 말씀하십시오.
1: 자네 결혼했나?
2: 네.
1: 자네가 아랍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억양이 올바르지 않았어.
2: 하지만 전 이란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랍어가 아닌 저희 고유어인 파시어를 씁니다.
1: 여기는 이브라임의 신전일세. 그리고 하디트의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 이 신전에서 기도의 발음이 100% 올바르지 않으면 그 벌로서 그는 반드시 아내와 이혼하라고 쓰여있네. 그러니 이제 자네는 반드시 아내와 이혼을 해야 돼.
2: 전 이곳으로 경배 드리러 오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에 대한 보상입니까?
1: 그렇게 쓰여있네.
2: 전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파시어를 씁니다. 이맘께서 원하신다면 절 죽이셔도 됩니다.
0: 피루즈, 당신 어떤 일로 집에 왔어요? 메카에 있어야 하잖아요.
2: 메카 순례 중에 일찍 나왔어.
0: 왜요?
2: 이맘이 나보고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해서.
0: 뭐라고요?
2: 사실이야. 그가 이브라임의 신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듣더니 내 억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어. 하디트에 그렇게 써있다고 말하더군.
0: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
2: 내가 율법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죽여도 될 권한이 있었는데 그는 그냥 걸어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난 즉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고.
0: 믿기 힘든 얘기군요.
2: 당신은 남편과 종교적인 사람 중에 누굴 원해? 만약 종교적인 사람을 원한다면 난 당신과 이혼해야 돼.
0: 난 남편을 원해요.
2: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자.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사슬을 끊고를 통해 피루즈라는 가명의 이 남자가 앞으로 전해줄 이야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3: 전 독실한 이슬람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이셨는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모스크를 지으신 분이었죠. 18살 때 테헤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녀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제스미나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그녀가 16살 되던 해에 우린 교제하기 시작했고 2년 후에 결혼했죠. 그리고 몇 년 후 우린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18개월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메카 순례여행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든 이슬람 신도들이 평생에 소망하는 메카로의 여행이었죠. 그때가 바로 이맘이 저의 기도 억양을 듣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린 이슬람을 따르지 않게 됐고 그 결정에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4: 네가 틀렸어, 피루즈.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2: 난 지금 아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지난 22년 동안 종교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었어.
4: 너 나중에 벌 받을 거야.
2: 언젠가 진정한 하나님이 날 찾으신다면 그분은 날 지으신 그대로의 이 모습을 받아주실 거야.
3: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두 살, 그리고 큰아들이 네 살이던 어느 겨울날, 우린 테헤란의 한 길을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눈과 얼음이 쌓여 있었는데 저를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저도 브레이크도 밟았지만 차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차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벗어났고 제 방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뒤집혀진 채로 바닥에 떨어졌죠.
2: 괜찮아, 제스미나? 우리 애들은...
5: 아이들 무서운 것 같아요.
2: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5: 사람들이 이리로 내려오고 있어요.
2: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너무 아파.
3: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던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만 가족 중에 유일하게 심한 부상을 입었죠.
6: 다리를 짚고 일어설 수 있으세요?
2: 아니요, 그 부분에 마비가 있어요.
6: 엑스레이를 좀 찍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겠네요.
2: 저 통증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 도저히 못 참을 지경이에요.
6: 기도 시간 끝나는 대로 즉시 봐드릴게요.
2: 아유, 하지만...
6: 저 가봐야 합니다.
3: 두 시간 후 의사가 돌아와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저에겐 아무 진통제도 처방하지 않았고 전 통증을 느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1차 수술은 5시간 걸렸고 회복하는 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다리엔 아무 감각이 없었죠. 5년 후 의사는 2차 수술을 했는데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회복에 3개월이 걸렸죠. 그러나 여전히 다리는 마비된 채였습니다. 그동안 제스미나가 교사로 미용사 일을 병행하고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5: 좀 괜찮아요, 피루즈?
3: 아, 고마워. 때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니까.
5: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언젠간 좋아질 거예요.
2: 벌써 14년째 이러고 있잖아.
5: 당신 친구 후세인 씨가 외과 전문이잖아요.
2: 그 친구한테 얘기해봤더니 나보고 런던에 가보라고 권하던데 그곳이 의료 장비가 더 낫다고.
5: 아마도 그래야 할까 봐요.
2: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5: 애들은 지금 16살, 18살이에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알아서 잘 지낼 나이예요. 그리고 우리 친정 가족들이 아이들 돌봐줄 거예요.
3: 우린 런던으로 가서 4명의 각기 다른 외과 전문의를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4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 평생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의 직면에 있었죠.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살만이 유일한 해답이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평소 제스미나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곤 했는데 이번엔 아내가 잠든 후에 진통제를 먹고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지쳐서 아내보다 제가 먼저 잠들고 말았죠. 그날 밤 좀 특이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5: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피루즈, 우린 이란 사람이에요. 게다가 당신은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갈 경비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 우리 호텔 매니저에게 문의해보자. 어떻게 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면접 약속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호텔 매니저는 우리를 비웃으며 그의 딸과 사위도 이란인 의사인데 둘 다 미국 비자를 거절당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매달리자 그는 약속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린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 후에 대사관 직원이 돌아와서는 우리의 여권을 건네주며 승인되었음을 알렸던 것이죠. 엄청난 희망을 품고 우린 런던에서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동생은 이미 외과 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몇 가지 검사들을 한 후에 의사는 진단을 내렸죠.
5: 제가 환자분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2: 선생님, 선생님은 절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란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벌써 14년째라고요.
5: 환자분의 척추뼈 사이를 연합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감각을 잃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통증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오른쪽 다리 역시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7: 수술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5: 2만 5천 달러입니다.
2: 그만한 돈은 없지만 우선 반을 지불하고 나중에 그 반을 갚을 수가 있어요.
5: 그렇게는 못합니다.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나머지 돈을 갚으실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사회복지국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3: 사회복지국에서는 우리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전 완전한 좌절을 느꼈습니다.
7: 포기하지 말아요, 피루즈. 우리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요.
2: 우리 애들을 못 본 지가 몇 달째야. 그런데 난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돼.
7: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2: 모두들 그 사고가 내 탓이라며 원망하고 있어. 내가 메카를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면서.
7: 그건 사실이 아니란 거 잘 알잖아요. 아마도 다른 의사를 찾아보면 될지 몰라요.
3: 제 남동생은 결혼식을 하러 이란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를 그의 이웃 주민인 브래드에게 소개시켜 주었죠.
8: 전 브래드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6: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죠, 피루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은 다른 의사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6: 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의사를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가실 수 있으세요?
2: 언제든지요. 아, 그런데 저녁이요? 의사가 저녁에도 진료를 보나요?
6: 그분은 늘 진료를 보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엔 피로즈 씨와 제스미나 씨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연극을 하거든요.
2: 잘 모르겠습니다. 걷는 일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끊임없이 통증이 있거든요.
6: 제가 도와드릴게요. 피루즈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2: 제발 저한텐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6: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2: 오래전 메카의 신성 지역으로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 억양이 완벽하지 못하다면서 이맘이 저한테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와 이혼을 했죠. 선지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6: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2: 어떻게 감히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6: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변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2: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그건 불가능해요.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 그 얘기는 제발 그만하십시오.

0: 우린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오직 사람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지켜보면서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그분이 정말 사람의 살과 피를 입고 저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이전에 들었던 어느 것과도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연극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서 죄책감이 흘러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죠.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브래드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물었을 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희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초청했고 저는 그 청에 응했죠. 교회는 규모가 아주 컸고 예배 중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실비아예요.
0: 전 피루즈입니다.
1: 독특한 억양을 갖고 계시는군요, 피루즈 형제님. 어디 출신이세요?
0: 아, 예. 이란이요.
1: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이란 분들도 계세요.
0: 불가능해요. 그들은 분명 이란에서 온 아르메니아 사람들일 겁니다.
1: 그분들도 전엔 이란인 무슬림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이란인 크리스천이죠. 그분들 예배 후에 여기서 정기적으로 친교 모임을 갖고 있어요.
0: 전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배 후에 그 이란인 크리스천들은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 후 우리는 이란인들의 친교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 장소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시편 23편을 가사로 하는 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무덤조차도요. 예배 후 목사님이 그주 수요일에 저희 집을 신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피루즈 형제님.
0: 예,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1: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차를 좀 따라드릴게요.
2: 예, 고맙습니다.
0: 아직도 주일에 있었던 그 놀라운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사람이 죽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믿으면서 자랐거든요.
2: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피루즈 형제님. 복음은 성경에 있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0: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2: 네, 그분이 기꺼이 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속죄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0: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2: 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 확신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0: 목사님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셨고 우린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 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마음의 고뇌와 몸의 통증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은 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저에게서 죽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죠. 전 만약 죽게 된다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척추 부분과 다리에는 통증이 있었지만 구원의 기쁨이 통증을 이기도록 해주었고 매일 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죠.
1: 왜 그래요, 피루즈?
0: 왼쪽 다리에 감각이 느껴져.
1: 움직이지 말아요. 자칫 몸 전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내일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지금 걸으실 수 있다고요?
0: 예, 보이시죠?
1: 어떤 의사가 환자분 척추에 수술을 했나요?
0: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격이 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1: 그분 성함이 뭐죠? 지역 의사인가요?
0: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선생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 저 자신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 전문 분야에 있는 거의 모든 의사들을 다 알고 있죠.
0: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아주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물개가 살아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제는 심해 다이빙의 경이입니다. 다이버가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위 수압이 점점 높아갑니다. 수압이 올라갈수록 그 깊이는 더 많은 용존 산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깊이는 또한 우리 주위 공기로부터 질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다이버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질소가 혈액으로부터 공기방울로 만들어져 근육, 장기들 및 심지어 뇌로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잠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물개들은 왜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지 의아해 왔습니다. 외들 물개는 최상의 장비로 다이브하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깊이 잠수합니다. 이들이 잠수하는 깊이를 생각할 때 이것들이 거의 모든 다이브는 치명적인 잠수병을 일으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물개에 과학 백팩을 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물개들의 심박동수, 혈액 샘플, 다이브 깊이 등을 기록했습니다. 물개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이들의 혈액에 더 많은 질소가 축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가 위험한 농도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축적이 멈추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폐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흡수하는 아주 작은 주머니들이 닫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개의 심장과 간과 지방조직이 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폐에 있는 공기교환 주머니는 물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심해에서 물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생물학은 틀림없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고안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이하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선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쁘게 드등실 춤을 추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춤추시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열심을 가지지 않고 이룩된 큰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0: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마저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길에 흙을 밟듯이 당신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을 나타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나온 겸손의 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몸을 짓밟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3: 조용히 해.
4: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나요? 황제인가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인가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희생될 어린 양들을 기르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목자들이 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구원자가 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졌어요. 천사가 그분이 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천사 찬양대가 하늘에 가득하고 밤이 나처럼 환했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다고요. 몇 사람은 목자들의 말을 믿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죠. 하지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계 역사를 둘로 나누는 생일을 가지신 그 왕께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뒤에 요셉은 자기 가족이 머물 적당한 숙소를 마련했어요.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박사들이 흥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한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아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왔어요. 이 박사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과 목적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0: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애썼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분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찾으려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온 박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걸맞은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죽은 사람을 방부 처리하는 값비싼 향료를 드렸어요. 왜 방부 처리 향료를 드렸을까요?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한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신부가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팔을 잡고 강단 쪽으로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신부 앞에 13개월밖에 안 되는 조카아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개는 이때 결혼 반지를 들고 가는데 이 아이는 반지 대신에 성경을 들고 갔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랑과 신부는 성경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별로 주의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교회 앞쪽으로 잘 걸어 들어갔는데, 그런데 가죽으로 된 성경의 표지에 이 아이가 이빨로 깨문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맛을 보고 삼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딱 맞는 장면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포괄적인 가치를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의 그 축복을 선포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랑을 시적으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경의 맛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달콤한 성경 말씀을 잘 씹어서 먹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초대하는 그 초대 여러분들도 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이빨 자국이 남아있나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존 맥스웰이 쓴 글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생일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회사의 CEO인 아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생신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위로가 될 만한 선물을 수소문하던 중에 남아메리카에서 잡아온 진귀한 새 한 마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앵무새도 아닌데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한꺼번에 400마디씩 한다고 하는 수다꾼, 영어와 스페니쉬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퍼펙트한 바일링걸,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조수미가 부른 오페라 아리아를 세 곡이나 간드러지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냐? 물경 50만불짜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이보다 더 위로가 될 선물이 있겠냐 생각을 해서 그 새를 사서 어머니께 우송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서 며칠 뒤에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린 새가 어땠어요? 물었더니 아, 그 새 말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Oh, that chicken? It was delicious. 잡수신 것입니다. 500,000,000짜리 그 새를 참새구이로 생각하시고 잡아서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소중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이죠. 구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이 주신 사람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들도 다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많은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장시켜버린다든가 은혜를 바르게 합당하게 쓰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인생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을 어뷰제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만찬을 어뷰지한 케이스, 잘못되게 오용되게 사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낙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worthily, 값어치에 걸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100만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유리조각 취급한다든가 위대한 거장의 미술작품을 사골의 만화 취급을 한다면 그 값어치에 걸맞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떡과 잔은 그분의 찢어진 몸과 쏟아 부어주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priceless grace,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세로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장난삼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의 만찬을 주신 주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 축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weak, 기력이 약해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기력이 약해져서 실신하기도 나는 이 페인트드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 떡을 먹는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왔어. sick. 병 가운데 들어눕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maybe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요즘 시대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형성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교육 능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았다가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속이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판 땅이고 자기 돈이니까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낸들 그게 뭐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즉석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나가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기 교회 때는 엄격하게 하셨을까?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maybe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도 이 만찬의 떡이나 잔을 함부로 다루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어 실려나가는 케이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 잔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잔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화가 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strong한 warning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경고가 오늘 미국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획 은혜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 중에 19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등학교의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다른 종교도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할 수 있는 명분이에요. 기독교만 내세울 수 없지 않느냐, 타 종교도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도를 폐지시키고 바벨 스타디를 폐지시켰어요. 이렇게 한 결과 그것을 폐지시킨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폭력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왔어요. 마약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동성애나 마리화나가 들어와서 퍼블릭 스쿨을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더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아니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한국 땅을 일으킨 근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한국인의 근면과 끈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오늘의 한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구나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아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재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기를 원했던 순진한 복음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세움받은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IT 산업과 경제적인 부만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IMB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이 간증하시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 됐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에 크리스찬 인구가 2%가 안 된대요. 100명 중에 2명 이하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98명은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인구 중에 2% 미만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국이 선교한국 아닙니까? 4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자랑하는 한국인데 막상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될 우리의 대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계속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마음껏 죄 짓고 주일 1시간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고로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가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프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언젠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외친 것처럼 그분이 쓴 책 중에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수십 번 반복해서 썼던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Grace is free. 은혜는 공짜다. But it's not cheap.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이와 같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그분의 전부를 드린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와 같은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은혜의 만찬을 은혜 되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해야지 은혜를 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examine himself first.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examine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이걸 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저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없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혹시라도 죄가 생각난다면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딴 건 몰라도 주의 만찬 테이블 앞에서는 절대 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용서하든지 용서를 구하고 떡이나 잔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관계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잔을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이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I made mistakes. 형제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끼친 것입니다. 이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그 자리에 둔 상태에서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마도 이 케이스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속건제 케이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경우에는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내가 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처리하고 와라.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형제에게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한다든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떼고자 하는 떡과 잔에 담기는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이걸 알고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떡을 주니까 먹고 잔을 주니까 마신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만찬은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별 미닝이 없어요. 정말 이 만찬이 가치를 가지려면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떡을 앞에 놓고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날 위해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냥 떡 들 수 있겠어요?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잔을 앞에 들었을 때 이 잔이 나의 엄청난 죄악을 씻겨내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먼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체크해 보아야 돼요. 언젠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요. 그 구역장 되시는 분이 주의 만찬을 준비했대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도 한번 같이 모인 가운데서 주의 만찬에 일을 하자. 그래서 준비해온 떡을 제가 보니까 찰떡을 준비하셨어요. 떡집에서 맞춰온 찰떡. 그러니까 그 떡이 찰떡에 중간중간에 콩이 박혀있는 그런 찰떡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 몸이래요. 그럼 콩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뼈래요. 그래서 이왕 먹는 것 주님의 뼈도 같이 씹어 먹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콩이 박혀있는 찰떡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때 말이죠. 로만 캐톨릭처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도 문제입니다. 이 로만 캐톨릭 사람들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떡이 몸으로 변하고 이 잔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 트랜스브스탠시에이션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건 투마치, 그건 너무 많이 과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바른 자세로 드리게 된다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만찬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항상 주의 식탁 앞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만이 그 케이스가 아니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한 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솟지 않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경고가 세 가지 차원의 경고가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살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저지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If we judg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그런 뜻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나 스스로 나를 판단을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 혹시 뭘 잘못했을 경우에 첫 번째 판단의 케이스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31절에서는 we judge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인데, 32절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케이스예요.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까요? 주님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은 we are judged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케이스.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반성하지 못한 채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에는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받고도 징계를 받고도 그래도 계속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32절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이게 심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경고하는 것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하여튼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사실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때에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든지 큐티 때 말씀 보시든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저 깠지요 그러는데요, 이 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단계. 그런데 이래도 안 되면 두 번째는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채찍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채찍할 이유도 없어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돌이키면 하면 된다, 그래서 채찍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채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이걸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드는 케이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간섭도 없고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프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이걸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할 때 은혜 앞에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에스의 케이스. 에스 아시죠? 에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간발의 차로 야곱보다 형으로 태어난 사람. 진짜 발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되어 태어났어요. 이 장자가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장자권입니다. 근데 에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서티피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권도 아니고 이 돈이 된다든가 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자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넘겼어요. 물론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팥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잠깐 시장기 메꿀 밥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밥 한 그릇이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잠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계승을 받는 자가 장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누구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셔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서려 있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와 같은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쳐다보는 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중에 에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Too late. 늦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지, 놓치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언젠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위에 드리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나를 돌이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린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먹으러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과 예찬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함께 예찬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양보하라, 그리고 용납해주라, 참아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밥그릇 앞에 서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때는 다 점잖은데 밥그릇 앞에만 서면 이성 잃는 분들 계세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난리치. 그래서 앞사람을 움켜잡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내가 앞장서가서 먹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오늘 한국 사회의 현주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하며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치기 하는 사람들 얌체가 있을 때에 꼭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먹으려고 달려가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양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권리를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나의 배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는 이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투고 투쟁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그런 뜻이. 이 판단받는다는 것이 평가받는다는 뜻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먹겠다고 할 경우에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들도 별 볼 일이 없네. 우리나 똑같네.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저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너희들이 늦게 먹을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못 먹게 될지라도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게 있나요? 우리의 생명 그분이 주셨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 누가 주셨나요?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누가 주셨나요? 그분이 주셨어요. 나의 건강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기기 위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많고 은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은혜를 받고도 감격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우리 영성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안다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로 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얼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행복이 없는데, 생명과 구원이 없는데 올드리 주변에는 정처 없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의 삶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뜨고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을 바라보시고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 피가 그 주님의 깨어진 상처의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안겼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애가 사라졌다면, 여하 같은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찢어지고 깨어진 그 몸을 생각하고 날 위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십자가 몸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선행도 예배도 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눈을 뜨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 때에 그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부자이건 어떤 권력가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영호 강사의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 전체가 새롭다는 거예요. 그죠? He is a new creation은 뭐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나도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이 세계 전체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두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 하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There is a new creation.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가 아니고 세계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이 문맥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16절에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쟤는 뭐 무슨 학교를 나왔고, 쟤는 연봉이 얼마고, 쟤는 얼마만큼 인기가 있고, 이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을 알 때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기를 때에 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자녀인가, 교육의 목표가 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강의했던 중요한 강의 들었는데 로마 제국,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게 절대자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정치 권력이 절대로 절대적인 권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된다. 새 창조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이야기했던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역할로 다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세상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결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옛날하고는 다른 예수님이 만드신 그 새 세계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죠? 모든 게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뭐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 공부하고요, 시험 보고요, 결혼하고요, 뭐 애들 키워야 되고 먹어야 살고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장 바뀌는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요, why, 왜 이걸 하는가가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what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공부하시고 세상 직업 추구하시고 돈 벌고 사는 거 거의 비슷한데, 왜 돈을 버는가? 왜 자녀를 기르는가? 하는 왜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고 주기도문 다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요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삶의 각 세계 모든 부분에서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기다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 게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오늘 뭐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세계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였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끝. 그런 아이디어가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야, 이 정도면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오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전체 총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에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전체 흐름에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인간의 죄악이 치유받아야 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요 이 관계예요. 관계 구원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거든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가잖아요. 그죠?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그 아들은 옛날 사람들 2000년 전에 유대의 문화로 보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러면 쳐 죽여야 맞는 거래요. 그냥 그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집안에 엄청나게 큰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줘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자기가 혼자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망하잖아요. 죽게 되었잖아요. 최고 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단 하나의 희망, 이 아들이 채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복음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그죠? 막 울고, 이제는 막 송아지 잡고 난리 났어요. 그죠? 이제 천국을 확보했어요. 그걸로 그 탕자의 비유가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거기서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의 반쪽이라 그러면 나머지 반쪽은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 있어 아버지 상속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이 뭡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이 변하는 게 복음이고 그런데 이 땅이 변해야 되는 가장 뭐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화해 사역을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착한 일 하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게 그 비유의 목적이라면, 그 비유는 실패한 비유예요. 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강도 만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그 본래 비유의 목적이면요. 그 비유는 실패한 형편없는 비유예요. 왜요? 등장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 광고를 찍을 때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찍을 때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써요? 이미지 좋은 배우를 써야 되잖아요. 이미지 좋은 배우가 등장해서 뭐 인사 잘합시다 하든지 뭐 전기를 아껴서 씁니다. 그게 광고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하는 하필 사마리아는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자는 그 이야기를 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졌다이로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냥 착한 일 하자는 비유 같으면 예수님은 완전히 정말 형편없는 커뮤니케이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집어넣었을까? 그렇죠? 너희들이 나름대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산다 그래도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매직처럼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그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그런 태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했는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절대로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나가가지고 당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울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게 복음의 중요한 출발이지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죠? 혹시 내가 첫 아들의 자리에 가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아까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에서가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이 그죠? 그 화해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출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울어요. 울 일이 많아요. 그게 인생의 해피엔딩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출세해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자체가 해피엔딩이 될 수 없어요. 창세기에 해피엔딩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화해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해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나 혼자 복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re is a new creation.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저한테 번역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새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여전히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도 그 다음날 우리는 출근해야 되고 시험 걱정해야 되고 밥 걱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열심히 자녀 키우고 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뀐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화해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타 오면 간증들 굉장히 많은데 이 참 귀한 간증들 많아요. 들어보시면 아 이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각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결국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한 사명을 처음부터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거부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꿈을 꾸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성막이에요.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이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한 10분 정도 여러분 질문이나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웬만큼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읽는 시각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씨름하고 그러면 성경의 초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 전체.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르쳤을까? 후손들에게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거 넘버원, 투, 쓰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절대로 전달할 수 없는 진리의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 구원이라는이나 성경의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켜서 공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늘 성경의 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결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이야기 맨 끝에 따라가다 보면 그 맨 끝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그 이야기에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쉐어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이런 두 사람씩 짝을 지었어요.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내가 오늘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임프레시브하다거나 혹은 전에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른 포인트를 알게 되었다 하는 거 한 5분 정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조금 이야기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예, 우리 한 5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이나 쉐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2: 어느 그 천국을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장소의 개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갈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엔터하는 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 우리 존이라고 천국가 하고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1: 중요한 포인트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세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천국이 없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냐? 장소가 아예 없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장소가 있어요. 홍 목사님도 이제 말씀한 장소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곳이 있어요.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무슨 제가 영화를 보니까 무슨 결혼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알래스칸가 어디 뭐 남편 따라서 시댁에 가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알래스칸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시댁에 간다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댁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예수라 그랬는데. 신랑을 믿으면, 만약에 신랑을 믿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신랑하고 같이 신랑 동네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이런 복음이라 그러면요. 믿는 거는 그 땅에 가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신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한 남자를 믿는 거예요.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장소라는 개념은 있지만 장소가 우리 신앙의 초점이 아니고, 천국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장소로서의 하나 하늘 나라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버리면 이 땅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냥 뭐 저 하늘에서 그냥 끈적 올리면 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 삶 주권자가 바뀌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너가 나를 이제 믿었으니까 너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집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형상은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삶은.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을 심어주시면 반드시 그 희망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앞날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보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냈다는 말은요. 늘 뭐가 있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보냈다는 건 뭐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거든 보내시기 때문에 그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총체적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다. 예,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해마다 ITL 카드를 배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BBN 방송을 듣게 될 것인지, 또 BBN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BBN 방송에 ITL 카드를 배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 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 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